周兴哲的一首歌，你好不好？来吧，接下来时间安排一首经典的曲目，罗大佑的歌，恋曲1990。

啊，月月的一首歌叫做《将爱已晚秋》，来吧，接下来时间继续分享，马上分享下一首歌，《至此流年各天涯》，很有诗意的歌名。

是否在你是等太阳升起，还是意外先来？

0: 始赢球。
1: Production, yeah. 李红，向你。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7월 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시 2026년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이 가동되었습니다. 시당위 순찰사업 배치에 따라 16기 시당위 제8차 순찰 반영 사업이 일전에 완료됐습니다. 우리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145대 승강기가 전부 시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28일 우리시에서는 2026년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시당위 부서기 배해도가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선전어는 성류꽃 연변에 활짝 피고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을 이루자를 주제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선전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는 바 전시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서로 돕는 량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며 여러 민족 군중이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변강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함력을 결집하게 됩니다. 배해도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시종 주선으로 삼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시다라며 홍성류 진달래 선전 강연 브랜드를 잘 활용해 민족단결 교육이 기관, 기층, 교정에 진입하도록 추진하고 여러 민족 군중의 다섯 가지 인정을 부단히 증강해 단결 분투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연길에 여러 민족이 함께 생활하고 융합하는 우세에 립각해 303동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문화 친목, 지식 경련, 공익 지원 등 군중들이 즐겨 참여하는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며 여러 민족 군중의 교류와 내왕, 융합을 위한 교량을 구축해 이웃 간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하고 민정을 더욱 따뜻하게 하며 변강을 더욱 안정시켜야 합니다. 또한 시범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족 단결 건설 사업을 기층 관리, 문화 관광 발전, 민생 개선과 깊이 융합하며 각 부문과 진, 가도, 사회 조직 및 광범한 군중의 합력을 결집해 새 시대 연결 민족 단결 진보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힘써 써내려가야 합니다. 가동식에서는 연결시 2026년 민족단결진보선전을 창의서를 낭독하고 전시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이 민족단결의 수호자, 촉진자, 건설자가 돼 함께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한경빈은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의 교량과 뉴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더 많은 사회력량이 민족단결진보사업에 뛰어들도록 이끌고 여러 민족 군중의 폭넓은 내왕과 전면적인 교류, 깊이 있는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족종교사무국 부국장 장위는 선전을 기간 연결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순회 강연을 깊이 전개하고 홍색연합, 자원봉사, 무형문화재 공연, 지식경연, 이웃절, 백가연 등 형식이 풍부한 주제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해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구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민족단결진보의 연결본보기를 힘써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성류꽃 연변에 활짝 피고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을 이루자 문의 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0: 시당위 순찰사업 배치에 따라 16기 시당위 제8차 순찰 반영 사업이 일전에 완료되었습니다. 4개 시당위 순찰조는 각각 시당위 선전부, 시당위 통전부, 시직조기관 사업위원회, 시당위 당학교, 시민족종교사무국, 시림업국, 시융합매체중심, 시도시건설투자집단유한회사, 시집종 열공급 집단유한회사, 연결공상실업주식유한회사 등 10개 단위의 일상순찰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당위 서기 전문회의에서 순찰 종합상황회보를 청취한 주요 정신을 전달하고 순찰 정돈 사업을 잘할 때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순찰을 받은 당조직 주요 책임자들은 태도 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순찰을 받은 당조직은 인식을 높이고 순찰 정돈의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며 순찰에서 반영된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고 진정으로 대조하고 반성하며 책임지고 정돈해야 합니다. 제1 책임자는 순찰 정돈의 제일 책임자로서 전 과정에서 앞장서 정돈을 추진하고 층층이 압력을 전달하며 지도부의 기타 상관들이 정돈 책임을 시달하도록 독촉하고 일깨워야 합니다. 지도부의 기타 상관들은 한 개 직책, 두 가지 책임을 이행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맡아 본관 분야의 정돈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기재를 보완하고 장기적이며 상시적인 정돈을 추진하며 즉시 고칠 것은 즉시 고치고 전면적으로 정돈의 근본과 표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시기를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와 지당위 조직부는 정돈에 대한 일상감독을 강화하고 순찰정돈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와 효과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당위 순찰판공실은 정돈 상황을 총괄적으로 독촉하고 적절한 시기에 순찰정돈 되돌아보기를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순찰을 받은 당조직 주요 책임자들은 순찰정돈을 현재와 향후 환식이 중요한 정치임으로 확실히 틀어지고 높은 정치적 자각으로 순찰 정돈 사업에 임하며 층층이 책임을 시달하고 사업 기재를 보완하며 사업의 허점을 막고 사업의 질과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당위 순찰조는 또 순찰 정돈 되돌아보기를 진행한 10개 단위에 서면 형식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정돈 사업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 현재 우리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단계적인 진전을 거뒀는 바 145대 승강기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에 들어섰으며 군종들이 버튼 하나로 바로 이동하는 행복이 빠르게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8월 27일 기자가 진학가도 학원 명거 소구역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현장에서 본 데 따르면 전시 시범 대상인 15호동의 승강기 4대 설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동쪽의 승강기 두 대는 이미 설치를 마치고 노동자들이 내부 장식, 모서리 보호대 설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대는 기반 시설 건설을 기본적으로 마쳤으며 9월 20일 전후로 승강기 골조 설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소구역의 순조론 주지는 전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에 유익한 경험을 축적하고 좋은 시범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학가도 기타 구역의 승강기 설치 공사도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량위 남1조에 거주하는 류봉선은 80세이며 반신불수인 아버지와 계단식 주택 5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상 출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그는 부득이하게 다른 곳의 승강기 주택을 임대해 거주해왔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사는 건물의 승강기 추가 설치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전시에서 추가 설치를 신청한 승강기는 모두 400세대이며 선별을 거쳐 83대를 시범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중 기존 주택은 55대, 보장성 주택은 28대입니다. 현재까지 시범 대상을 포함한 145대 승강기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중 52대는 관련 수속을 마쳐 시공 진입 조건을 갖췄고 24대는 이미 현장 시공에 들어갔으며 6대도 잇따라 현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승강기는 시공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에 나누어 단계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건설하게 됩니다.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책임자 장욱은 우리시에서는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진도를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공사 품질과 안전 관문을 엄격히 틀어주며 민생 공정이 실제로 시달되고 효과를 내도록 전력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주거 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0: 8월 27일 성중소기업발전촉진봉사중심에서 주최하고 시공업 및 정부하고 시민영경제발전봉사중심에서 주관한 기업전방위 위험방지통제전문공익봉사활동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6년 함께 기업의 혜택을 중소기업 봉사행동 배치를 지달하기 위한 정밀한 혜민기업 조치입니다. 활동은 혁신적으로 성급전문가 더하기 본지 업무골 간 연합강의 방식을 채택해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 새 법규 시행 후 실무조작의 어려움,

0: 금세 사기, 임금, 세금, 데이터, 대조에 따른 위험식별 불명확, 사회보험 가입의 준법 경계 모호 등 문제를 겨냥해 전문 정책을 기업들이 알아듣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조작 지침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급 기업 준법 관리사가 사회보험 준법과 자체 검사 정돈 요점을 둘러싸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본지 노동중재 전형 사례와 결부해 노동고용준법 및 분쟁해결사항을 분석했고, 시세무국 업무골관은 2026년 부가가치세법 부대 세정책을 둘러싸고 사례와 결부해 기업의 세무위험 방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봉사 전문가는 또 금세 사기 체계에서의 3자 데이터 대조 감독관리 규칙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들이 준법의 최저선과 금지선을 실제로 시달 가능한 조작 목록으로 전환하도록 도왔습니다. 현장에는 또 우리시 공업기업 특색 제품 전시 추천 소개 구역을 전문 설치해 기업들의 핵심 제품과 특색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서로 연계하고 공급과 수요 자원을 교류하면서 본지 협력 경로를 확대했습니다. 시공업 및 정부화국 중소기업과 과장 리미림은 시공업 및 정부화국은 함께 기업의 혜택을 봉사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 경영에서 나타나는 각종 실제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전문 봉사 역량을 총괄해 정책 선전 강연, 자문 진단 등 해민기업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주동적으로 기업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전시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1: 아래에 간추린 요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시장감독관리국 교정식품안전감독관리 강화. 2026년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시시장감독관리국은 시교육국과 연합해 신입생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4개 학교 식당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전문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식자재 입고 검사, 증명서와 영수증 확인, 저장 보관 및 먼저 입고된 제품 먼저 사용제도 시달 상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식품, 출처가 불명한 식품이 교정 식탁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방지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 식당 내부 자체 검사와 위험 방지 통제를 강화하도록 독촉해 원천적으로 교정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신흥소학교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우승. 일전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신흥소학교는 병조와 정조 두 개 대표팀을 파견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체 선수들은 과감히 맞서 싸우고 분발해 앞자리를 다투었으며 최종 병조가 전국 우승을 차지하고 정조가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가지 우수한 성적은 우리시 교정체육건설의 새로운 성과를 더했습니다. 동북리그 준결승 9월 5일 연변 홈장서 대련팀과 대결. 동북리그 시즌 후반기 준결승은 홈 원정 2차전 대결 방식을 이어가며 모든 경기는 9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경기 일정에 따르면 9월 5일 연변팀이 홈장에서 대련팀과 맞붙고 9월 11일 심양팀이 홈장에서 장춘팀과 대결합니다. 9월 12일에는 대련팀이 홈장에서 연변팀과 맞붙으며 9월 19일 장춘팀이 홈장에서 심양팀과 대결합니다. 국내 유가 8월 28일 새 조정을. 국내 완제품류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8월 28일 24시에 제17차 가격 조정 창구가 열립니다. 최신 추산에 따르면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톤당 각각 400원과 385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92호 휘발유는 리터당 0.32원, 95호 휘발유는 리터당 0.34원, 0호 디젤유는 리터당 0.33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룡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학송 작사 문동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와이파이가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정말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답니다. 현재까지 와이파이 신호가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은 비전리 방사선에 속합니다. 이런 방사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으며 X선이나 CT에서 발생하는 전리 방사선처럼 인체 세포나 DNA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방출하는 방사선 강도는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 한계치보다 훨씬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재 이 강도의 비전리 방사선이 인간의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꼭 익혀서 먹어야 되는 그냥 먹었다간 췌장을 망가뜨리는 곡물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강을 생각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섞어 먹는 특정 곡물이 사실은 제대로 조리하지 않았을 때 췌장을 실시간으로 파괴하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콩류와 함께 잡곡밥의 대명사로 불리는 현미와 생콩입니다. 네, 이들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날것의 상태이거나 충분히 익지 않았을 때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효소 억제제와 독성 물질인 렉틴을 함유하고 있어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딱딱한 현미나 제대로 익지 않은 콩을 그대로 섭취하면 췌장은 이를 소화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과도한 인슐린과 소화액을 뿜어내게 됩니다. 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 세포는 실시간으로 녹슬게 되고 이는 결국 췌장염이나 장기 기능 저하, 심지어는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 됩니다. 네, 의학 전문가들이 제발 삶아서 혹은 푹 익혀서 드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곡물 속에 숨겨진 천연 독소를 열로 중화시키고 장기가 편안하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예민한 장기이기에 조리법 하나에도 온 정성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거친 곡물을 섭취할 때 반드시 충분히 불리고 푹 삶아서 부드러운 상태로 드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조리법의 변화가 우리의 췌장 수명을 결정하며 10년 뒤에도 췌장 질환 걱정 없이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게 해줄 유일하고 확실한 건강 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인이 선택한 정성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특히 췌장은 속일 수 없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평온한 속과 맑은 안색이라는 보상으로 안겨줍니다. 내 지혜로운 조리는 단순히 맛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속 장기들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맑은 혈액이 전신을 적시고 췌장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청정하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네, 100세 시대의 건강은 좋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그 음식을 어떻게 안전하게 조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부터라도 곡물 하나라도 온 정성을 다하는 현명한 주방의 주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사춘기 여드름도 아니고 나이 들어 자꾸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 들어 자꾸 올라오는 여드름은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피부 트러블에 달달한 음식이 자꾸 당길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 항생제 복용과 같은 요인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뇌, 심장, 면역 체계, 피부 호르몬, 체중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흔한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공식품과 첨가당을 많이 먹으면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 수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설탕이 더 먹고 싶어서 장이 더욱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제당, 특히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염증은 다양한 질병 및 암의 전조가 될수 있습니다. 가스, 복부팽만, 변비, 설사, 속쓰림과 같은 위상장애는 모두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유지되면 음식을 소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수월해집니다.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에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체중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신체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지방을 저항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소장 세균 과증식 때문일 수 있으며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영양소 흡수 감소로 인한 과식 충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과 같은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분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장이 손상되면 숙면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일부 수면 장애는 섬유 근육통 위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신 염증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 체계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과민증은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려워서 나타납니다. 음식 과민증은 장내 박테리아의 질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복부팽만, 가스, 설사, 복통, 메스꺼움과 같은 불쾌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 또한 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진정한 인연입니다. 네, 지금 바로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당신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영원할 것만 같은 일들이 가끔은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멀어질 때가 있고 또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유 없이

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작은 무시가 쌓일 때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고마움이 사라질 때 관계가 식습니다. 보통 친하다고 내가 도와줬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고마움은 더 확실하게, 미안함은 더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또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부족할 때 신뢰가 무너집니다. 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설 때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참게 만들 때 결국 떠나게 되는 거죠. 말 없이 조용히 떠난다는 건 그만큼 쌓인 게가 많고 마음이 다쳐버렸기 때문에 고마움이 당연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가 식어버린 거죠.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내가 그냥 저 사람을 만나야 되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말 없이 조용하게 멀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적당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줘야 하는 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목이 해피인 것만큼 늘 이 시간대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가득 찬 시간이길 바랍니다. 잠시 소풍 감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고사리를 삼소! 고사리를! 이게 만패 고사리 구만 대단히 좋구만 이게. 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내 사업도 장세길에 나선 지 몇 년인데. 장세도 하다 별난 장세를 다 해봤습니다. 보다 저 한 3년 전에는 얼었구만. 그 무슨 둘레 무역공사를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저 연길에 야시사에 가서 사단 아는 새 팔아서. 아, 옳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도 또 국제무역을 했었구만. 저 일본에 아지나모토 다마네기 본다로 그렇게 가다리를 또 사다가 팔았습니다. 나간 지금 무슨 세월인도. 누기나웃이 다 얘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돈 행패 없이 벌어라는 게 무자가 법에 위반돼.

0: 얘기는 하지 마소. 내가 이렇게 봐도 장사길에서는 어서내 급수 대단히 높습니다. 장사꾼들 지금 나다 부교수 주문을 갔어. 자, 오늘은 딱 이렇게 들락해 남편이 고사리 있겠다 좀 팔아보자고 이래 나온 김들. 자, 고사리를 사! 야, 한 양년은 소리를 아이 켤 때만 제대로 아이 됐군. 자, 고사리를 사! 고사리 삼서! 남편 고사리 있구만! 고사리를 삼서!
1: 이말 제사야
0: 아니 제사인 게 아니라 고사리래.
1: 이분 이게 한쪽 말은 고사리 제사야라.
0: 이분 누기 몰락이라는가. 고사 사람 좀 조소 말 해라. 예. 한쪽 말도 그 사람한테 안 되지.
1: 그한테 또 그게 자존심이 많다.
0: 아 이보 우리 남편 사람들이 누기 자존심이 없는 게 있어. 아? 당신 남편에게 얼마나 알고 그래?
1: 그게 남편? 아 이보 그래서 남편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남편 모르겠어.
0: 남편이 대 잘하는 거?
1: 잘하지 그 다 뭐냐?
0: 알았어 어느 정도로?
1: 자 이곳에서 나를 공기 벗었어. 몸가 일본에 수출되고 아유 그래?
0: 아 옳지 뭐.
1: 그리고 영영고차하고 로아담 아 어디 곳은 알아주는 게 아예 그랬어.
0: 하긴 알아주네.
1: 아이 이게 이제 다가 반대하고 고추는 그 처리가 다시 보도록 하고
0: 아, 아.
1: 지금 다 고사리 처리인데 우리 고사리부터 먼저 볼까?
0: 아 확실히 이 남편에 대해 알기는 좀 안다. 아 근데 당시 그 남편 고사리란 말 들어봤지? 고사리 타려 들어봤어?
1: 이게 고사리 타려?
0: 자 한번 들어보겠는가?
1: 아이 그냥 당시 노래한단 말이오.
0: 아이 되는가?
1: 예. 당신이 노래하게 생겼어.
0: 이 양반 사람 봐도 이상하게 본다. 이모 내 이래 봐도 야 그 연기력도 그 노래를 하는 쥐들이 그 이호우이라든가 이용구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송경철이랑 다 내 학대라. 아이 아이 믿는다. 이거 웃음은 나겠네구만. 한번 내
1: 해봐라.
0: 자 이제 한번 사실로서 증명해 되지. 아 고사리 고사리 큰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큰 고사리.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노래 교실 코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홍용암 작사, 김창근 작곡, 박홍철, 김청 가수가 부른 하늘처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 가수가 불렀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40번, 79340번입니다. 자, 반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또 따라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79340번입니다.

네, 아름다운 날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3400번, 793400번입니다. 이 노래는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 가수가 불렀습니다. 793400번, 793400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박홍철, 김천 가수가 부른 하늘처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처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땐 웃어봅시다. 마음이 괴로울 땐 웃어봅시다. 가슴을 쑥 내밀고 하하하하. 가슴을 쑥 내밀고 하하하하. 하늘을 쳐다보며 하하하하하. 하늘을 쳐다보며 하하하하하. 너랑 나랑 마주 보며 하하하하. 너랑 나랑 마주 보며 하하하하. 그러면 맑고 푸른 하늘처럼. 그러면 맑고 푸른 하늘처럼. 순식간 온갖 수심. 순식간 온갖 수심. 가시어집니다. 하하하하. 가시어집니다. 하하하하.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외롭고 슬플 때는 웃어봅시다. 외롭고 슬플 때는 웃어봅시다. 친구를 찾아가서 하하하하. 친구를 찾아가서 하하하하. 어깨를 툭툭 치며 하하하하. 어깨를 툭툭 치며 하하하하. 굳게 서로 손을 잡고 하하하하. 굳게 서로 손을 잡고 하하.

하하. 그러면 비개인뒤 하늘처럼, 그러면 비개인뒤 하늘처럼 아름다운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 찬란합니다. 하하하하. 찬란합니다. 하하하하.

네, 2절 가사가 바로 이어지고요. 전주 있고, 간주 있고, 다시 1절 가사가 3절에 가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이 한번 끝나면 후렴구, 그러면 맑고 푸른 하늘처럼 순식간 온갖 수심 가셔집니다. 하하하하.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하하하 내 뵙겠습니다. 하하하 가사 내 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합시다.

자, 방금 전 강조했던 부분. 순식간, 간. 꼭 해주면 순식간 하는 분들 대부분 들립니다. 순식간 온다 수심. 그리고 그러면 맑고 푸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그러면 면 이어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넌 부처합니다. 다 안고 안내서 순식간 온갖 수심 이름 들립니다. 자, 다 같이 1절 해봅시다.

순식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순식간 들립니다. 순식간 온갖 수심. 자, 다 같이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내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연결종합방송 매일 오후 2시부터 보내드리는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노래 한마당 노래교실 프로는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2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용암 작사, 김창근 작곡, 박홍철, 김청 가수가 부른 하늘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계속해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0: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림 떨어주는 분 계신 아닙니다. 아름다운 무지개. 자 그러면 비개 이제 여기 부분 반주 없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비개 이제 시작.
1: 그러면 비개
0: 잘 안 되죠, 이 부분. 자, 다시 2절 다시 따라 불러봅시다, 그러면.

0: 자, 제 우리 줄 봅니다.
1: 마음이 괴로울 땐 웃어봅시다. 외롭고 슬플 때는 웃어봅시다. 친구를 찾아가서 가서 가슴을 쑥 내밀고
0: 밀고의 떨어집니다.
1: 가슴을 쑥 내밀고 아니 가슴을 쑥 내밀고 친구를 찾아가서
0: 훌 떨어져야 됩니다. 명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절 한 번만 더 따라 불러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님들 들리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 제가 가사 틀렸습니다. 1, 2절. 자, 2절 부분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99번, 79399번입니다. 1, 2절 연속하고요. 그 다음 간주 있고 1절이 다시 반복됩니다.

0: 네, 노래 교실 오늘 홍용암 작사 김창근 작곡 박홍철 김천 가수의 하늘처럼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99번, 793-99번입니다.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열심히 또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요일은 우울해요. 잠들 수 없는 시간 속에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얀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전사들은 당신을

0: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12번째 시간입니다. 팔짱은 눈앞에 있었으나 그는 팔짱을 끼고 서가 앞에 다가가 눈을 가늘게 뜨고 힘까지 주었다. 팔을 풀더니 검지 끝으로 가슴 앞에 책 한 권을 짚었다. 꺼내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빼곡히 진열된 책 등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그으며 지나갔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다시 한번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으며 돌아왔다. 존호는 왜 꺼라 했던가?
1: 네, 수술이 많다고 들었어요.
0: 이상하네. 여기 왜 내과 서적들이 이렇게 많아?
1: 있을 수도 있죠. 다 이 학에 관한 건데.
0: 아니, 아니야. 내과 서적이 훨씬 더 많아. 그것도 신경내과.
1: 루나가 신경내과라 하지 않았나요?
0: 진우는 몇 권 뽑아서 테이블 위에 진열해 놓았지만 알아볼 리 만무했다. 밤을 새느라 피곤했던지 그는 손가락으로 량미간을 주무르며 들었던 책을 도로 내려놓았다. 책이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1: 피곤한가 보죠?
0: 나이는 못 속이겠네. 존수는 허리를 굽혀 대신 조려다 페이지 사이로 삐죽이 나온 두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1: 이 사람은 스티븐 호킹 아니에요?
0: 맞아. 젊었을 때 사진이군.
1: 휠체어에 앉아서 머리를 갸우뚱하고 강의하시던 분 맞죠?
0: 우주 블랙홀 리론을 찾아낸 사람. 기본은 잘 이었어. 갈릴리, 뉴턴,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스티븐 호킹. 이 사람이 글쎄 갈릴리가 죽은 지 300주년이 되는 날에 태어났대.
1: 세상에, 개벌을 잃을만 하네요.
0: 사망 날짜도 그래. 작년 화이트데이에 죽었거든.
1: 신기하네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누구예요?
0: 준수는 다른 한 장을 내밀어 보였다. 흑백 사진이었다. 꽤 오래됐군. 옷을 보면 야구선수인데 누구지? 아, 여기 영어로 씌어있어. 뉴욕 양키스의 루게릭.
1: 준호가 이 선수의 팬인가요?
0: 채색 사진이 나오기 전이니까 아주 오래전 선수인데 어떻게 팬이 됐지? 야구를 좋아했나? 국내에선 그래도 축구나 탁구가 열기 높은데.
1: 그러게 말이죠.
0: 왜 이 책에 끼어있지?
1: 우리가 알아볼 만한 서적들이 아니에요.
0: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다 가져가자고.
2: 진유와 준수는 신경내과 서적들을 전부 골라내어 경찰차에 싣고는 희붐이 밝아오는 아침 속에 잠시 차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1: 형사님, 태민이 말대로 처음부터 준호를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흉기를 그대로 두고 달아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놀라서 까먹을 순 있지만.
0: 그럼 그의 진술이 진짜 사실이라면 하고 가정을 해봐.
1: 진짜 사실이라면 준호는 왜 도마도를 썰어먹는 건 윤희의 식습관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태민이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왜 칼을 들고 달려들면서도 집 밖에 따라 나와 끝까지 쫓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설명이 안 되죠.
0: 오늘도 비 오는군.
2: 진희는 핸드폰으로 일기예보를 체크했다.
1: 제 말 듣고 있어요?
0: 듣고 있어. 한 가지 경우라면 해석이 되기도 해.
1: 어떤 경우요?
0: 준호가 처음부터 태민이를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집 밖에 따라 나올 필요도 없잖아.
1: 그냥 한번 혼내주려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죽었다?
0: 좀 애매하지.
2: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마트폰의 화면을 검색창으로 바꾸어 루게릭을 검색했다.
1: 아, 대체 어디서 빗나간 거죠? 차라리 태민이가 말하던 그 사라진 칼이 어디선가 뿔쑥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적어도 그 자식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증명이 되겠는데. 그쵸?
0: 그러게.
1: 근데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칼은 어디에 있을까요?

0: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형사님, 형사님,
1: 응?
0: 형사님도 이젠 집중이 안 되네요. 우리 며칠 밤을 샌 거죠?
1: 사나흘 됐어.
0: 이 책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1: 공항국에 갖다 놔.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쉬어.
0: 형사님은요?
1: 나도 집에 가려고 자네하고 반대 방향이야.
0: 태워다 드릴까요?
1: 괜찮아. 피곤할 텐데 택시 타고 갈게. 새 정보가 들어오면 전화해.
0: 알겠어요. 휴식 잘하세요.
1: 그래, 내일 보자고. 차가 고빈도리를 지나 사라지자 진위는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 피곤한 몸을 실었다. 그는 몰려오는 졸음을 쫓으려고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는 불을 붙였다. 한 모금 들이킨 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엄지 끝으로 양미간을 각자각자 긁었다.
0: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1: 디즈니. 안녕하세요. 진우예요.
2: 안녕하세요.
1: 진우는 고개를 작게 끄덕여 인사하고는 루나가 안내하는 대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2: 별로 준비한 게 없어서.
1: 갑작스런 방문으로 아침부터 부산했던지 그녀는 맞은편에 앉으며 손끝으로 테이블 위에 과일 그릇을 진우 쪽으로 밀어보냈다. 진우는 팔짱을 낀 그녀의 몸에서 눈길을 옮겨 과일 그릇에 담긴 사과를 내려다보았다. 큼직한 걸로 하나를 고르더니 돌연 일어나 주방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씻어 먹을게요.
2: 제가 씻을까요?
1: 루나도 따라 제껏 일어났다. 그녀는 서너 발짝 뒤를 따르다 말고 멈춰서서 그의 뒷모습을 주시했다. 진우는 싱크대에 물을 틀어 몇 번인가 대충 씻고는 톡톡 털어 그 자리에서 한 입 뚝 떼먹었다. 루나는 그 소리가 유난히도 요란하게 들렸다. 진우는 다시 소파에 돌아와 앉았다.
2: 어쩐 일로 오셨어요?
1: 준호랑 무슨 관계예요? 단순한 동창은 아니죠?
2: 가깝게 지냈을 뿐이에요.
1: 아무리 가까워도 집 비밀번호까지는...
2: 전에 얘기했잖아요. 생일이었다고.
1: 비밀번호가 9자리 숫자인 거는 아시겠죠? 생일은 다 합해도 8자리예요.
2: 끝자리는 7을 넣어봤어요.
1: 왜죠?
2: 준호가 숫자 7을 좋아해요.
1: 그런 것까지 알아요?
2: 알 수도 있잖아요.
1: 준호를 사랑하죠?
2: 네?
1: 루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그만 일순간 머뭇거렸다. 3초 지났어요. 무슨 고민했죠? 사랑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두세 번이나 할 수 있는 타이밍에 한 번도 대답 못했네요.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기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니까.
2: 저를 또 보는 거예요? 나가세요, 당장!
1: 질렸군요. 안 나가면...
2: 경찰 부를 거예요.
1: 저도 형사인데 왜 다른 경찰을 부르려 할까요? 그건 저를 경계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내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요?
2: 없어요.
1: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 해제를 누르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게 할까요? 루나 씨가 전화를 할지 안 할지. 저는 안 하는 쪽에 올인할게요. 제가 원하는 건 진실이에요. 그날의 진실.
2: 당신이 지면?
1: 저는 지는 게임에 내기를 안 해요.
2: 그렇게 자신 있어요?
1: 네. 다른 경찰이 온다면 루나 씨는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2: 후회? 뭘?
1: 저기 싱크대에 있는 칼이 발견되면 어떡하죠? 명이 새겨진 저 칼 말이에요. 진우는 루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주방 쪽을 가리켰다. 준호가 가져가라던 선물이 저 칼 아닌가요?
2: 제가 산 거예요.
1: 여자분이 룡이 새겨진 걸 샀어요? 봉황이 아니고?
2: 살 수도 있잖아요.
1: 증거인멸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2: 협박이에요?
1: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로나 씨는 큰 실수를 했어요. 응당 버렸어야 했는데 누구도 모르게 칼을 깨끗하게 씻어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 뭘 씻었다고 그래요?
1: 칼에 묻은 피를요. 루미놀 반응이라고 알아요?
2: 루미놀?
1: 혈흔과 반응하면 푸른색 빛을 나타내는 화학 물질이죠. 혈장 단백질은 점성이 아주 높은 건 알고 있겠죠. 한번 묻은 피 흔적은 세척제로 씻는다 해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어요. 실험실에서 쓰는 수산화 나트륨도 지우지 못해요. 몇만 배 이상으로 희석시켜도 검출이 가능하거든요. 루미놀을 저 칼에 부린다면 어떤 색상이 나타날까요? 혈흔을 찾아내면 유전자 검사도 가능해요. 루나는 바짝 마른 입술을 안으로 말았다가 천천히 풀며 테이블 위에 놓여진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였다. 진위가 전화를 받았다.
0: 형사님!
1: 준수였다.
3: 무슨 일이야?
0: 칼을 찾았어요.
3: 뭐?
1: 진위도 움찔했다.
0: 그니까 칼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고요.
3: 어떻게?
0: 아까 그 책들을 부검 이사한테 보였어요.
3: 뭐라든?
0: 모두 ALS라는 병에 관한 서적들이래요. 의학상 학명은 근육 위축성 측상 경화증인데 스티븐 호킹이 이 병으로 죽었대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사진 속 야구선수 있잖아요. 그도 똑같은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일명 루게릭병이라고 한대요.
3: 그래?
0: 걸린 지 1년 정도 되면 전신으로 확산되어 잘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다녀야 해요. 스티븐 호킹처럼 온몸이 빨래를 짜듯이 오그라들면서 쪼글쪼글해져요. 관건은 초기 증상이에요.
3: 어떤데?
0: 보통 반년 좌우인데 근육 경련이 일어나요. 다리에 쥐가 올라온다거나 어깨에 문제가 생겨 팔을 들지 못한다거나 또 양손에 힘이 빠져 가벼운 물건도 못 든다네요. 심지어 병마개도 따지 못한대요. 윤희가 그랬죠. 준호가 병마개를 안 따줬다고. 커피잔도 깼다고.
3: 그래.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극본 장선자, 해설 최림, 배역의 김혜연, 최림, 강성주, 제작의 최림.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에게는 사무로 만났다가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게 된 지인이 있습니다. 거슬거슬한 성미를 가지고 있어 평소 말투를 부드럽게 돌려가며 꾸며 쓰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고쳐야 할 점이 눈에 보이면 망설이지 않고 즉시 솔직하게 털어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 업무 현장에서 마주했을 때는 직설적인 말투 탓에 조금 거친 느낌이 들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본을 살피느라 눈치를 보고 참아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 지인은 거리낌 없이 꺼내니 처음에는 거절당한 듯 서운한 마음이 잠시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거슬거슬한 성격 뒤에 숨겨진 진짜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듯 답답하게 속앓이만 하거나 남의 눈치만 보며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모습과는 달리 꾸밈없이 솔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슬거슬한 성격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거짓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그런 모습이 정말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지인의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그런 거슬거슬한 성미를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필요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듬고 있습니다. 거슬거슬하다는 말이 단순히 거칠다는 뜻만이 아니라 꾸밈없이 시원스러운 사람의 품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 지인을 통해 실감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거슬거슬하다입니다. 사람의 성질이 좀스럽지 않고 좀 거칠면서 시원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평소 거슬거슬한 성미처럼 활용하며 깔끔하고 시원한 성격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자주 쓸 수 있습니다. 거슬거슬하다에는 또 살결이나 물체의 거죽이 윤기가 없고 좀 거칠거나 뻣뻣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환절기에 들어서니 몸이 먼저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촉촉하고 부드러웠던 피부가 건조한 바람을 맞으면서 점차 윤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고 손으로 만져보면 매끈하지 않고 푸석푸석하며 거슬거슬한 살결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보습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피부 수분이 부족해 뻣뻣하고 거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입던 오래된 면 옷도 세탁을 반복하다 보니 윤기가 사라지고 표면이 거슬거슬해져 예전의 부드러운 느낌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거슬거슬하다는 피부의 살결은 물론 천, 나무 표면 등 각종 사물의 겉면이 윤기를 잃고 거칠고 뻣뻣해진 상태를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칠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확한 촉감을 전달해주는 표현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이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권리 창의를 실천하며 더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0: 중공장 당학교가 2026년 가을학기 개학식을 진행했습니다.
1: 서장 기롱현 산사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0: 올 상반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매출이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1: 키르기스탄 각계가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이 양국 관계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0: 뉴스에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1년 전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 기간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 장애를 정중하게 제기해 어떤 글로벌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관리를 어떻게 개혁하고 보완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명제의 종국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공동 론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은 각축과 함께 글로벌 관리 적자를 힘써 해소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소화하며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성과가 전 인류에게 더 풍부하고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회와 도전이 병돌합니다.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남북 격차가 끊임없이 심화되며 지정학적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립된 국제체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시대적 물음에 직면해 1년 전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서 습금형 주석의 글로벌 관리 상의를 정중하게 제기하고 5대 핵심 리념으로 관리 공경을 돌파했습니다. 주권 평등을 관철하고 세계의 운명은 각국 인민이 함께 장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국제 법치를 준수하며 국제 규칙은 국제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집단 종치와 진영 대항을 반대합니다. 인간 본위를 창조하고 관리 성과가 각국 인민에게 더 많고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행동 방향성을 중시하고 각국이 공감대를 행동으로 조응시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가 제기된 이후 160개 나라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관리 침구 소조가 뉴욕, 제네바, 윈 등 지역에서 잇따라 설립되고 60여 개 나라가 앞다투어 가입하는 가운데 글로벌 관리 창의는 중국 방안에서 국제적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강단 생명력을 과시했습니다. 책임을 관철하고 글로벌 관리의 개혁과 보완을 추진한 데서 중국은 창도자이자 행동파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관리 창의 개념 문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 리념 창의 행동 백서를 발표해 글로벌 관리에 관한 중국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실천 행동을 체계적으로 논술함으로써 더 광범위한 국제 공감대를 결집했습니다. 정글 법칙이 국제 법치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앞장서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엔 평화발전 기금을 설립해 유엔의 주요 의제를 요력하게 지원하는 것에부터 29건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중국은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면서 시종 공정과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글로벌 관리 면에서 남북 불균형 문제 직면해 중국은 더 균형적인 글로벌 발전 구도의 재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브릭스 국가의 역사적 확장과 상해 협력 기구의 발전 장대를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아프리카 연맹의 20개국 그룹 가입 지지를 거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실크로드 기금, 신개발은행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9개 국제기구, 50여 개 국과 함께 글로벌 빈곤 감축 발전 동반자 연맹을 발기하고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빈곤 감축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 성과가 전 인류에게 돌려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최근 연간 인공지능, 심해, 극지 등 새로운 영역의 관리에 존재하는 부족점을 두고 중국은 각축과 함께 관리 규칙을 끊임없이 보완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창의를 재개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 기구를 발기하고 설립하면서 중국은 각국과 함께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가 다자 공동 관리, 개방 공유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2035년 국가 자주적 기후 목표를 선포하고 공용생물 다양성 기금을 설립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기후와 생태 관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조정원 설립 창의를 제기하고 올 5월에 첫 국제해사 분쟁을 성공적으로 초래한 중국은 분쟁 해결 기제를 혁신하여 국제조정 분야의 기제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리념은 앞길을 밝히고 협력은 아름다운 내일을 개척합니다. 손질에서 비수께끝까지 중국은 상해협력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의 관리 리념으로 글로벌 관리의 힘을 부여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문명

0: 중반은 밝은 전망을 힘써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1: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이 29일 2026년 가을학기 개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학교 교장, 국가행정학원 원장인 채기가 개학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채기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함으로써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당성을 연마하며 직책 수행 능력을 강화해 민족 부흥의 중림을 짊어질 수 있는 고자질 간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기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찰은 현재와 향후 한시기 전 당의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라며 당 학교 학원들은 본문 그대로 배우고 근본을 파악하며 실제와 결부해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또한 학습 성과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직책을 이행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하고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당중의 결정과 보치를 관찰해야 합니다. 앞장서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 실천하여 인민을 위해 성과를 내고 실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책임은 당면 정세와 과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하며 사상과 행동을 자각적으로 당중앙의 결책 포치에 통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기회와 도전을 정확하게 대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굳히며 자신이 일에 집중해 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며 기대를 안정시키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량환 출발을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적 능력을 제고하고 전략적 구상을 세우며 전반적 이식을 강화해 착실하고 강력한 조치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은 지도 간부가 당 학교에 오면 최우선 신분이 바로 학원이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생각 없이 당의 혁신 이론 학습에 집중하며 당성 단련을 학습 전 과정에 관통시켜 학습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학교는 교수 업무를 정성껏 조직하고 당원 관리를 엄격히 하여 학원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석태봉이 개학식에 참석했습니다.
0: 8월 26일 네팔 측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로 인해 소장자치구 시가지 기롱현 기롱통상구에서 중대한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에서 그물식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216 국도는 마지막 1km 개통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구호용량은 주요 피해 구역에 돌진해 복구와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자치구 시가지 기롱현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후 비상관리부 국가소방구조국은 소방구조용량을 증파해 피해 지구의 구조작업을 지원했습니다. 29일 저녁 6시 기준 국가종합소방구조대는 구조인력 681명, 탐색견 13마리, 차량 113대, 모인기 47대와 각종 조문 장비를 투입해 소륙공 립체 수색 체계를 구축하고 그물식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29일 라싸 소방구조 기동지대가 증파한 대원 5명이 기롱현 사르향 라비촌에서 출발해 산길을 따라 도보로 구조 핵심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G116 국도 파손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국경 검문소까지 1km 구간의 도로 기반이 전면 파괴되었습니다. 도로 복구 공사는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29일 중국 안능건설그룹 요한 회사는 대형 기계를 동원해 G116 국도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송도 구조기지 종문균 주임은 현재 안능그룹이 골간 인력 70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복구한 도로는 2600m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센 점을 감안해 물속 작업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무인기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류에서 국경 관문까지 1km에 달하는 도로 기반이 전면 파괴되면서 공사 난이도가 매우 큽니다. 동산구 피해 지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도중 강대류 등 복잡한 기상 조건을 극복하고 당일 오후 3시 25분 기롱 동산구 피해 지구 공역에 도착해 공중투하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기롱진 대

0: 피구역에서 의료 순회 진료대가 고온지역 질환과 재해 후 질환에 대비해 순회 진료와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자치구 시갓지 기룡현 농민 라오 장촌은 이민 해방군이 약을 가져다 주고 살뜰히 보살펴주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8월 26일 네팔 측에서 발생한 산사태 영향으로 네팔 조진강과 중국 국내 불의 부장 짠무강 합수목 부근에서 자연댐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수리부 수문 비상관측대 최신 소식에 따르면 현재 불의 부장 짠부의 산사태 호수
1: 관련 분야의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 첨단 기술 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 상반기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직접 회로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해 향후 발전 동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 고도화, 도시갱신, 향촌지능, 신형기반시설, 민생보장, 친환경 저탄소 등 투자 공간을 심도 있게 발굴하여 투자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가는 국가중대전략실시 중점 분야 안전능력건설과 중앙예산 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발행과 생활 가속화하고 신용정책성 금융도구 자금의 투입을 다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중대공정 프로젝트의 실시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6대 네트워크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민영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를 내놓아 유효 투자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도록 할 것입니다.
0: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수입은 동기 대비 13.6% 증가한 20조 7,100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수요의 확대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디지털 산업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리윤 총액이 동기 대비 19.3% 증가한 1조 7,900억 원, 성장 속도는 동기 대비 10.3%포인트 빨랐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반 시설을 부단히 최적화하고 승격했습니다. 6월 말 기준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은 510만 2천 개, 지능형 컴퓨팅 규모는 동기 대비 177% 확대하고 만개 이상 가속 카드를 갖춘 지능형 컴퓨팅 시설은 52곳이었습니다. 한편 디지털 제조업의 규모와 효율이 모두 높아졌고 디지털 서비스업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지적 회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을 다그치고 있으며, 건설한 국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16개는 산업 도약을 이끄는 핵심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7개월 사이 우리나라 물류 운영은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발전 태세를 이어가며 회복력과 활력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사회 물류 총액은 21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물류 총액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고 수요 구조는 한층 최적화되었습니다. 공업품 물류의 기본판이 안정적인 가운데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했습니다. 7월 제조업 관련 물류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이중 장비 제조는 전년 동기 대비 12.3%, 첨단 기술 제조 물류 수요는 16.9% 증가해 버팀목 작용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주민 소비 물류는 회복력을 유지하며 성장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단위와 주민 물품 물류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 조치가 점진적으로 효과를 거두면서 주민 소비 물류 수요의 발전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습니다. 상업 무역 유통 장면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현역 시장의 물류 수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류 면에서는 국내 컴퓨터 통신 전자, 기능화와 자동화 설비 제조 등 분야의 생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산업 고도화를 견인하고 관련 화물 송류의 수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최신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보건건강사업 발전 동기 공보에 따르면 2025년 말 우리나라의 인구 평균 기대 수명은 79.25세에 달했고, 주민 주요 건강 지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진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경감되고 있습니다. 병원

0: 1인당 외래 진료 입원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동반 하락했고 기층 외래 진료 비용 하락폭이 뚜렷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센터 1인당 외래 진료 비용은 150원 10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하락했으며 향진보건소 1인당 외래 진료 비용은 70원 40전으로 9.4% 하락했습니다. 전국 의료보건기구 총수는 110만 8천 개 달했고 보건기술 인력은 1,345만 5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연간 총 진료 인원은 106억 5천만 명에 이릅니다. 종리학 육아, 로인 건강 서비스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이 이집트 국빈 방문의 썸에 중앙방송 총국의 우수영상 프로그램 이집트 특별상영이 최근 까히라에서 가동되었습니다. 습주석의 진서, 습금형의 문화적 유대 등 총 10편에 가까운 중앙방송 총국의 우수한 영상 프로그램이 이집트 국영 TV 등 이집트 주류 매체를 통해 잇따라 방송됩니다. 습주석의 진서는 습금평 주석이 해외 한학자, 예술가, 청소년 등에게 보낸 답신 중 엄선된 사례들을 통해 습금평 주석이 민간 우호를 증진하고 민심 소통을 촉진해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시대 중국의 개방적 포용, 협력 상생이라는 책임감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습금평의 문화적 유래는 습금평 주석이 문화 전승과 발전을 마음에 품어 생생한 이야기를 선정해 문어가 흥하면 국군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하다는 그의 깊은 사유와 문화유산을 아끼고 역사적 맥을 이어가는 깊은 정서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시청자들에게 습금평 문화사상의 핵심 요의와 습금평 주석의 국정운영 리념의 깊은 문화적 뿌리를 설명해줍니다. 소개에 따르면 중앙방송 총국 우수영상 프로그램 이집트 특별 상영 행사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가 8월 28일 절강성, 복권성, 광서장족자치구 등 3개성과 자치구의 홍수 태풍 방지와 긴급구조, 복구 작업을 위해 중앙자연재해 구조자금 1억 5천만 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주민 대피와 림시정착, 생활구호, 민가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중앙예산에 투자금 1억 원을 긴급 배정해 절강성과 복권성에 태풍재해 긴급 복구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련 자금은 파손된 도로 등 기반시설과 학교, 병원 등 공공봉사시설의 복구 건설을 우선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 회복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0: 기르기즈스탄에 대한 국빈 방문과 비조계급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를 앞두고 습금형 국가주석이 기르기즈스탄 언론에 중국 기르기즈스탄 관계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함께 개척하자라는 제목의 서명글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은 양국 관계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상해협력기구 운명 공동체 구축에 새 동력을 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각계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은 믿음으로 교류하고 리익으로 융합하며 마음으로 소통하고 의리로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양국이 입술과 이처럼 운명을 같이 하는 좋은 이웃, 운명을 공유하는 좋은 동반자, 서로를 성찰하는 좋은 친구임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고 표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은 중국과 함께 재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를 끊임없이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 전 외무장관인 잭슨 글로프는 습금형 주석의 서명글은 양국 관계, 나아가 용내 관계를 멀리 내다본 것으로 내용이 깊고 지도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글로프는 옛 비단의 길의 연속인 일대로 공동 건설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며 우리는 산 증인이자 수의 사라고 말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기르기즈스탄은 안전과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쌍무 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합니다. 기르기즈스탄 국제대학 정치학과 노랄리에프 주임은 습금형 주석이 서명글에서 양국 관계가 설린에서 전략적 동반자 그리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까지 역사적 도약을 실현했다고 표하며 사이좋은 이웃나라인 우리는 함께 발전하고 진보해야 하며 이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르기즈스탄

공자 학원이나 공자 교실, 로반 공방을 다니고 있으며 우리에게서 중국은 광범위한 발전 전망을 뜻합니다. 기르기즈스탄 국립민족대학 언론전파학원 코스튜크 원장은 오늘날 세계가 많은 문제에 봉착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서명글에서 기르기즈스탄 속담인 물방울이 모여 호수를 이룬다와 중국 속담인 작은 물줄기가 모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를 인용해 양국 관계가 상호리해와 호혜협력의 바다로 거듭나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에 대해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양국이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공동 전진하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세계정치연구소 박트 굴로브 소장은 중국 지도자의 서명글은 패권을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입장을 매우 명확히 논술했다며 이는 양국의 국가리익은 물론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과도 관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오늘은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로 간주하는 기르기즈스탄 이 같은 제목으로 기르기즈스탄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의 기르기즈스탄 국빈 방문과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를 앞두고 기르기즈스탄 쿠르바예브 외무장관이 중국 기자의 단독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쿠르바예브는 기르기즈스탄은 언제나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솔과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하에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부단히 다지고 상무협력을 부단히 심화해 양국 이민에게 실질적 성과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최근 몇 년간 양국 고위층은 긴밀한 정치 대화를 유지하고 정부 간, 입법기구 간 상호 교류를 부단히 강화하며 지방과 상공개 교류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무역, 투자, 교통 물류, 에너지, 농업 등 분야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일련의 공동 프로젝트는 양국과 전 지역에 있어 장원한 일을 갖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은 전략적 의미가 큰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지역 간 상호 연결과 소통 수준을 뚜렷이 제고하고 기르기즈스탄의 운송 능력을 격상시키며 무역과 투자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높은 수준의 상무 관계를 통해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다트카케민 송변전선 프로젝트, 오시바트켄 스파이나도로 건설, 비슈케크 발리크치 도로, 비슈케크 나룬, 투르가트 도로 건설 등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기르기즈스탄의 에너지, 교통 물류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 밖에 쌍방은 바르스콘 BAD 고속도로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첨단 기술, 녹색 발전, 인공지능, 전자상 거래 등 분야에서 양국은 매우 큰 협력 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 인민생활 수준 제고, 과학기술 발전, 혁신과 산업 현대화 건설 등 면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무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 기반시설 건설을 촉진하며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발전 도상국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중국의 국정운영 경험, 특히는 장기적 전략기획, 과학기술 혁신, 기반시설 건설 등 면의 경험은 글로벌 남방국가에서 중요한 참고적 이가 있다고 비했습니다. 올해는 상해협력기구 창립 25주년입니다. 쿠르바예브는 지난 25년간 상해협력기구는 이미 다극 세계의 중요한 부침목으로 발전했고 평등한 대화를 진행하고 상호리익을 존중하며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데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상해협력기구 창시회원국으로서 단연간 기타 회원국들과 함께 기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쿠르바예브는 기르기즈스탄은 중요한 동반자인 중국과 함께 상해협력기구를 비롯한 다자 플랫폼 내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 공동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상해협력기구의 더 큰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회원국 간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상호신뢰, 호혜,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발전 도모를 핵심으로 하는 상해정신을 관찰하는 데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라고 관조하는 기르기즈스탄 이 같은 제목으로 기르기즈스탄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우입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원자력 건설을 검토하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수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은 설옹성 같더라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국제관계학원의 사상정치학과 교원 장목련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장목련 선생님은 보다 가까이에서 이 특수한 대우를 접촉했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기타 경찰 대우와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전에 저도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요해가 아주 적었습니다. 이들이 첩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활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 가까이에서 보니 이들 역시 친화력이 아주 좋은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특수한 일터에서 인민이 부여한 직책과 사명을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대우가 저에게 준 가장 깊은 인상이라고 하면 무명 여우 네 글자입니다. 이들은 하늘 땅을 진감하는 큰 일을 하면서도 이름은 감추고 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들 중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신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 사적도 공개하지 못하고 꽃다발이나 박수 소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묵묵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 환경에서 살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서 국가안보 경찰대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명 여우라는 것입니다.
1: 장목련 선생님의 이번 체험은 앞으로 사상정치학과 수업에서 학생들과 교류하기 참 좋은 소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2: 맞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안보에서 사람마다 책임이 있고 나라의 안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교들은 학생들의 국가 안보의식을 증강하기 위해 해마다 4.15 전민 국가 안보 교육의 날을 전후하여 여러 유형의 선전 교육 행사를 조직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국가 안보의 사상적 토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충성이라는 노래를 들으신 적 있는지요? 노래 속의 몇 마디 가사는 국가안보 전선에 대한 저의 인상과 너무 흡사합니다. 큰 현상은 보이지 않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고요할 때는 멈춘 물 같고 움직일 때는 천둥 벼락과도 같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이번 국가안보 방문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고요한 세월 속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어렵게 나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라겠습니다. 국가안보에는 작은 일이 없고 국가의 안보는 우리 주변 생활의 사소한 것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교원으로서 저는 이 소중한 수학을 학교로 가져가고 교실로 가져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안보의 실천자가 되고 함께 국가안보의 강철의 만리장성을 쌓을 것입니다.
1: 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총체전으로서 제 분야 업무여서 모두 국가안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이들 중 절대다수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의 공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계속해 사상해설인 한진 교수님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3: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 국가안보는 인민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가 없으면 인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근본 리익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를 어떻게 수호하고 일반 국민으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편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4: 志不求易者成，事不避难者进。我们要辩证认识和把握国内外大势，加强战略性、系统性、 前瞻性研究谋划，做好较长时间应对外部环境变化的思想准备和工作准备，善于在危机中育新机，于变局中开新局，要发扬斗争精神。 敢于斗争，善于斗争，根据形势变化，及时调整斗争策略，团结一切可以团结的力量，调动一切积极因素。 不断博取许多新的历史特点的伟大斗争精神。
3: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20년 9월 8일 습금평 총서기의 한 단락 연설 내용입니다. 쉬운 길만 찾지 않는 자가 성공하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는 자가 진보한다. 이 말은 법엽이 편찬한 후한서, 우후선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뜻을 세우려면 완성하기 쉬운 뜻만 세우지 말며 일에서도 어려움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0: 지금까지 게럴트벌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택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습관평 수석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비쇼 개그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꾸빈 법입니다. 올해는 상해 협력기구 창립 25주년입니다. 25년 전 냉전 후 복잡한 국제정세와 지역정세에 직면해 처음 중국 도시 이름을 따서 명명한 국제기구인 상해협력기구는 설립 초기부터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상, 그리고 다양한 문명을 존중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상해 정신을 확립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상해협력기구는 창립 회원국 6개에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3대 대륙의 27개국을 아우르는 대가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전에서 50여 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 상해협력기구는 이미 세계에서 포괄한 영토가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예비가 거대한 종합적 지역협력기구로 부상했습니다. 역사적 시점에서 회고하면 시종 일관된 하나의 명확한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창립 회원국이자 적극적 추진자인 중국은 상해협력기구의 발전과 장대를 위해 리념과 기재, 협력의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상해 정신의 창도자인 중국은 상해 정신을 선양하는 실천자이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 역대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석근평 수석은 상해협력기구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단결과 신뢰, 평화와 안녕, 번영과 발전, 선린 진선, 공평정의의 5대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등 중요한 이념을 제출하고 상해 정신의 시대적 내포를 끊임없이 공부히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중국은 시종 상해협력기구를 주변 외교의 우선사항으로 삼고 안전 분야에서 상호 지배를 증진하고 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며 인문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를 추진하면서 상해 정신이라는 초심을 실천해 옮겼습니다. 중국의 기원은 평화를 수호하는 안보 협력에 새겨져 있습니다.

협력 기구의 발전과 연계시키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회원국 인민의 동경과 연계시켰습니다. 중국과 상해협력기구 기타 회원국 간 무역액은 2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상의와 회원국 발전 전략을 접목시키며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중국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송관 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조치는 각국의 발전 우세를 상생 우세로 전환시키고 공동 발전 성과가 민생에 돌려지도록 추진했습니다. 중국의 진선의 정은 리해를 증진하는 인문 교류에 융합되었습니다. 스펀형 주석은 상해 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서로 손잡고 화합과 공생의 문명 백화원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문화센터, 공자학원, 로반 공방이 여러 상해 협력기구 회원국에 뿌리를 내리고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중국 상해 협력기구 청년 교류센터, 상해 협력기구 특별장학금, 그리고 언론 정상회의, 여성 론단까지 각계의 민간 왕래를 증진하는 중국은 교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협력 공간을 확장하면서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해 민심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5년 9월 스펀형 주석은 상해 협력기구 전진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상해 협력기구가 더 단합하고 협력을 중시하며 활력이 넘치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전진 선언에서 2026부터 2035년까지 상해협력기구 미래 10년 발전 전략까지 상해협력기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4개 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상해협력기구 개발은행을 설립하기까지 기재 건설을 다 거쳤으며 실무협력 플랫폼 6개를 설립하고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을 6개 제정하면서 재해력력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1년의 풍성한 성과를 통해 전진정상회의는 상해협력기구 사상 중요한 일정표가 됐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시종 상해협력기구와 호흡을 같이 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중국은 계속해 각국과 함께 상해 정신을 견지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관철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해협력기구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개방과 협력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공동 가치를 위해 시범을 제공하며 국제 공평과 정의를 위해 행동을 보여주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동력을 투입할 것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주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건설을 검토하는 부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일들을 살펴보는 뉴스 조작사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스웨덴의 최대 전력업체인 와텐팔 그룹이 일전에 영국 롤스로이스 사를 선정해 스웨덴의 서해안에 소형 모듈화 원자로 3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비 용량이 1410MW, 연간 발전량이 12TW인 이 원자력의 전력 생산량은 스웨덴의 연간 전력 사용량의 8%를 정합니다. 저 설비는 2035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40여 년 만에 가동하는 첫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는 스웨디에가 원자력 건설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음을 뜻합니다. 북유럽 장관리사회 산하의 북유럽 에너지 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세기

상륙까지 북유럽 국가의 전력 수요가 1.2배 내지 2.6배 증가할 것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이 기후발한 에너지 위기와 함께 북유럽 여러 나라는 원자력 분야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환경장관 로미나 풀모호타리는 안전과 안보, 핵 보장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스웨디의 정부는 신규 원자로의 건설과 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마르크는 현재 원자력 시설 건설을 법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마르크 기후와 에너지 공공사업부는 2026년 1월 신형 원자력 기술 분석 임무서를 발표하고 신형 원자력 기술의 성숙도 단지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공식 승인하면서 노르웨이 상업용 원자력 발전이 처음 평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기술 노선 면에서 소형 모듈화 원자로는 건설 주기가 비교적 짧고 단일 설비 용량이 작으며 공업 장면에 적합해 북유럽 국가들이 선호합니다. 핀란드 과학창조회사가 조지한 원자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와트 시당 2.4g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연료가 배출하는 탄소의 0.85%, 석탄의 0.4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관련 원자로는 운행 온도와 압력이 전통적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낮고 지하에 건설할 수 있으며 안정성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원자로를 15기 건설하기로 합의한 후 현재 관련 회사는 스웨디의 볼스카 바지케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첫 원자로 건설은 이르면 2029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북유럽 에너지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력 발전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의 주요 전력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과 태양광 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날씨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북유럽 국가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호 보완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디의 국가전력망 전력시스템 관계자 빅토리아 네마는 전력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육상 풍력과 태양광은 효과가 빠르고 비용 효율이 높은 대체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수력 발전은 전력 시스템에 장기적 용량을 제공하고 전력 공급을 보장하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원자력협회 집행리사 해리 바론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재차 관심을 돌리는 것은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에너지 체계의 변혁에 대한 대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0: 오늘은 요소수석 시간을 마맞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래였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훈춘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훈춘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창구에서 포장 및 선적을 완료한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 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입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훈춘세관이 감독 관리한 수출 판재의 화물 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향후 훈춘세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 실질에 입각해 감독 관리 모식을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제고하며 통관 편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춘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 광천 수산업 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이룬 광천 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지능화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지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다래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지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토프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0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1: 흥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저 PD의 FM 데이트, 네, 월요일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곡은요, Never Really Over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네,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름 감기가 일주일째 갑니다. 약을 먹어서인지 머리도 몽롱하고 더 아픈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약을 이제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증상이 맞는 약을 챙겨 드시는 것이 네, 중요하겠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병원을 찾아서라도 또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PDFM 데이트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한 주의 시작 코너입니다. 네, 다양한 일상 보고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하여 저희 공식 계정 혹은 제 개미챗으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네, 한 주의 시작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든지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 주말, 네, 주말의 일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많은 참여 또 기대하고 있고요. 네, 저희 공식 계정 재기 재수로 여러분들의 실시간 문자 지금 바로 또 보내주세요.

네, 한 주의 시작 코너, 네, 다양한 일상 보고 함께 공유하면서 지친 또 우리, 네, 직장인분들, 학생 친구들, 하루 동안에 또 피곤함을 이겨내고 또 월요병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참여 문자, 네, 기다리고 있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진정한 인연입니다. 네, 지금 바로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당신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미안함은 더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또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부족할 때 신뢰가 무너집니다. 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설 때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참게 만들 때 결국 떠나게 되는 거죠. 말 없이 조용히 떠난다는 건 그만큼 쌓인 게가 많고 마음이 다쳐버렸기 때문에 고마움이 당연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가 식어버린 거죠.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내가 그냥 저 사람을 만나야 되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말 없이 조용하게 멀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적당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줘야 하는 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목이 해피인 것만큼 늘 이 시간대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가득 찬 시간이길 바랍니다. 잠시 소풍 감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고사리를 삼소! 고사리를! 이게 만패 고사리구만. 대단히 좋구만, 이게. 야,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내사 어서 장세길에 나선 지 몇 년인데. 장세도 어서 하다 별난 장세를 다 해봤습니다. 보다, 저 한 3년 전에는 얼었구만. 그 무슨 둘레 무역공사를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저 연길에 야시사에 가서 타단 안 해서 팔았고. 아, 옳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는 또 국제무역을 했었구만. 저, 일본에 아지나모토 담아내기 본다로 그렇게 달달이 또 담아내고 팔았어. 나가 지금 무슨 세월인데, 죽이나웃이 다 얘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행패없이 벌어가는 게 무사가 법에 위반된 일은 하지 마소. 네, 내가 이렇게 봐도 장사길에서는 어서 내 급수 대단히 높습니다. 장사꾼들 지금 나다 부교수 주문을 갔어. 야, 오늘은 또 이렇게 들락해 남편이 고사리 있겠다 좀 팔아보자고 이래 나온 게임들. 그 고사리를 사! 야, 한 양년은 소리를 아예 칠 때만 제대로 아예 됐고. 그 고사리를 사! 고사리 삼소! 남편 고사리 그만해! 고사리를 삼소!
2: 이말 죄사야
1: 아니 죄차인 게 아니라 고사리래.
2: 이게 한쪽 말은 고사리 죄차이라.
1: 이번 누기 몰라 기랬는가. 조선 사람 좀 조선 말 해라. 예. 한쪽 말도 그 달라지 안 믿지.
2: 그런데 또 그게 자존심이 많다?
1: 아, 이보, 우리 남편 사람들이 누기 자존심이 없는 게 있어. 아? 당신 남편이 얼마나 알고 그래?
2: 그게 남편? 아, 이보, 내가서 남편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남편 모르겠어.
1: 남편이 대 잘하는가?
2: 잘하겠고, 다 뭐야?
1: 안서. 어느 정도로?
2: 자, 이곳에서 나를 공기버섯을 몸딱 1번에 수출되고, 아유, 그래?
1: 어찌 뭐.
2: 그리고, 영양고추하고 롱아담배는 다 어디 곳은 알아주는 게고, 아유, 그랬어?
1: 하긴 하는구나.
2: 아유,
1: 장기가
2: 이게 이제 다가 담배하고 고추는 그 처리가 다시 보도록 하고.
1: 야, 야.
2: 지금 다 고사리 처리인데 우리 고사리부터 먼저 볼까?
1: 아, 확실히 이 남편에 대해 알기는 좀 안다. 아, 근데 당신 그 남편 고사리란 말 들어봤지? 고사리 타려 들어봤어?
2: 이게 고사리 타려?

0: 한번 들어보겠는가?
1: 아니 그냥 당신 노래 한단 말이오.
0: 아이 되는가?
1: 예. 당신 노래 생겼어.
0: 하, 이 양반 사람 봐도 이상하게 본다. 이보, 내 이래 봐도야 저 연기력도 그 노래하는 쥐들이 그 이호이라든가 이용구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송경철이랑 반의 학대라. 이거 웃음은 나그네구만. 한번 내 해봐라. 자 이제 한번 사실로서 증명해 이제. 아, 어, 아리.

0: 라디오 방송에 고사리 생여라 차차차 생여라 차
1: 노래 진짜 잘하는구만.
0: 아, 다소 와이프 났어. 생여라 차 이럴 때 박수로 친다. 아, 이제
1: 여기보다 목소리 대단히 컸구나.
0: 아, 내 어머니 목소리 상태 영 나쁜 게 있었어.
1: 아니, 그런데 정말 이제 가만히 노래를 들어보니까 겨우 아무것도 안 먹고 그저 고사리만 딱 먹으면 아무 병도 없이 오래 살겠구나.
2: 그렇겠고. 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옛날에 저 중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때 도대체 무슨 먹고서니 병 자연스럽게 생겨난 자연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자연고사리를 우리 남편이 녹색 식품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 남편이 고사리로 말하면 첫째는 이 피부 미용에 배달줬어. 야, 그리고 둘째는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데야. 에이, 심장이 나쁘거나 위 나쁘거나 간이 나쁘거나 폐 나쁘거나 아, 그 다음에 그 자취도 같이
3: 자. 근데 이거 담벼 다 젖혀놓고 이 고사리를 먹으면 쨔쨔를 할 수 있어?
0: 쨔쨔로? 야, 야. 그 살까기를 그래.
3: 야, 옳지, 옳지.
0: 에이, 일어나, 일어나.
3: 어째.
0: 에이야. 에이야. 에이야. 아, 확실히 호려호려하다. 야, 이 양반에게 오징어 하나 볼문 떼셔놓은 뽀뽀리 아이들 가겠어. 야, 제가 이렇게 처음 잡게 나온 배를 볼까? 사회주의 좋은 게 알기긴 알긴데.
3: 그랬을 때만 그만두고 그 고사리 먹음직과 제대로 할 수 있어?
0: 그렇죠. 그 당신이야 한 달만 곱박 잡숴버려. 저래 그저 쌀이 꽂아야 된다. 야, 내 고사리사 일동 고사리지. 자, 이게 야 정품이요, 정품이. 당시 우리 남편 고사리사 처음 봤지. 뭐, 야, 고치고 담배 가지마. 자, 뭐, 내 고사리를 뭐, 죽이요. 야, 어떠죠?
3: 고사리, 해고사리 옳소?
0: 아이고, 이게 해고사리지, 그. 이게 야, 이 세상에서 제일 순결하고, 제일 순박하고, 제일 결백한 처녀 고사리네. 자, 자세히
1: 봅시다. 아저씨, 이래 보니까 색상도 좋고.
0: 색상이 좋대고, 볼줄 아는구만.
1: 야.
0: 아, 어때?
1: 야, 그런데 어째 이 아까운 거, 야? 고추 떨고 오지 말고 말려와야 되지, 야? 야, 이런 거 고추 떨고 말려면 절반 값이 뚝 떨어진다.
0: 아니, 뭐, 그저 꽃잎이 조금 부스러 떨어진 것 같은데요.
1: 야, 이거 우리 한국에 보내는데, 한국에서 제일 보는 게, 이 꽃이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본다다, 아니요. 야, 이 아까운 거 싹 탈해치서 말려면 또 절반 값이 뚝 떨어진다.
0: 아니, 뭐, 두 번 절반 값이 떨어지면 거둬달라는 게 아니다. 아, 거둬달라는 거야, 거둬달라는 거야. 당신 영처 있는 거야, 영처 있는 거야.
1: 야, 이 낙이네, 이게, 내가 내가 틈새게 참 그렇구만. 사람은 째째 사겨보. 내 무슨 걷어달라는 거야, 이게.
0: 아, 걷어달라는 게 아닌가?
1: 그렇지, 그래.
0: 사람 이렇게 배라면 처음 째째 나온 분 째째 사게 놓을 수가 없지.
1: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낙은 사람은 똑똑하게 제대로 봤다.
0: 아, 이봐, 자꾸 나그네, 나그네 하지 마. 내 장가도 못 들었는데 자꾸 나그네, 나그네 하면 그건 내 정도에 대해 좀 영향이 있다.
1: 아이가 아니라 못 갔겠지 뭐.
0: 다섯이 아이가 나 못 가나 결과서 한 가지지.

0: 내 통강인 거 다 사주지.
1: 네, 통강이. 야. 내가 당신 오늘 애하게 안 할게. 야. 이제 모두 보살이 얼마나.
0: 아, 내 이래 가져온 건 딱 주도 두 조만 줘.
1: 야. 두 조만 줘. 야.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게 지금 시장 가격이 14원 50절이지. 그래, 우리 시장 가격들 하지 뭐.
0: 이봐, 웃기세요. 14원 50절 나오면 녹이파 웃기는 거만. 아이, 아이파, 아이파.
1: 아, 이보, 제 집 시장 가봐라. 아, 지금 이 가격이래.
0: 이보, 시사의 고사리야. 우리 남편 고사리 같은 감친가. 웃기는 거만, 14원 50절 나와봐, 아이파. 다 달리가, 달리가. 웃분나
1: 그래, 벗어. 야. 그래, 자기요. 자. 예? 내 제때 그 다음에 당신과 깨끗하게 놀겠는가. 아. 예, 큰맘 먹고, 자. 탁 올려주지.
0: 올리겠어, 올려야겠어.
1: 나와, 55분 할게요.
0: 이보 호대 그 다음에 가서 안세 구리에 땅게 오전 놀랬어. 당신 남편 사람들 놀기는가? 아? 놀기는가 어째?
1: 그래 우리 그 15원 하겨.
0: 15원 하겠어?
1: 네,
0: 15원? 아 15원이 뭐야? 남편 고산이 그 값이 옳소. 야.
1: 야, 이래서 평가게. 이제는 야, 내가 원래 이 가격대로 하게 되면 야. 일단 지는 간다.
0: 야, 이번 미치기 장르 벌기사 좀 벌겠지 무슨. 야. 아, 괜찮네. 낸데서 좀 미치면 어떠소? 낸데서 조금 미치고 야,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이랑 가서 좀 많이 벌어. 야.
1: 야, 이랬던 사람이 잠깐 끝이구는 그래도 말든 사람은 수다에 좋다.
0: 야, 수다에 좋자면 우리 아버지 엄마 나를 밖에 내놓소? 자, 내 진짜 먹어. 야. 에이, 졸란다. 자, 딱 숨어고요. 아,
1: 에이, 아, 근데 이게 숨어고니까?
0: 아이고, 당신이 눈금 뭐, 이거. 내이 조만지 두 개 무게를 다 재하고 한 양이 넘어나는 것도 결산 안 했다.
1: 한 양이나 결산 안 했다고.
0: 그렇죠.
1: 아, 야, 내 크게 이거 봤어.
0: 아, 이거 보자. 그 뒷골모아 대사라고 할라리 한 양씩 이거 보면 얼마인가.
1: 자, 그럼 어떡하? 내가, 보다, 오늘 결산해야 되지.
0: 결산해야 되지.
1: 보다, 그러니까 이게 한 근에 15원이지, 이 원은 보다.
0: 골이 나쁘다. 300이네, 300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다 계산형 빠르지.
1: 이 그래, 우리 명년이 고사철에 또 다시 만나죠, 총각이.
0: 야, 그래서, 뭐라? 이거 명년이 무사 총각이 아닐 수 있지.
1: 명년에 꼭 나그래, 대일.
0: 야, 야, 야.
1: 그래, 명년에 어디 가나 고사리를 많이 팔아가지고 꼭 잠깐 가, 야.
0: 야, 야. 대대 우리 남편 여자들이 눈이 높아놔도 내가 그건 눈에 아이 없네.
1: 근데 당신 인물 체격 이만하면 괜찮대?
0: 괜찮은가?
1: 괜찮지.
0: 아, 이모. 당신 여자 동생 있어? 아, 우리들이 저 친척이 될까 해가지고.
1: 또 하고 웃기는구만. 아, 이모. 내 여자 동생이 좀 당신 눈에 들어야 하겠어?
0: 아, 이모. 당신 여자 동생 나를 주면 내 명령부터 고사리를 걷어줄게.
1: 무슨 나까지 최고 기억하네.
0: 아, 이모. 이 큰 산에 고사리하고 여자 하나 바꾸는데 눈이 좀.
2: 서품 고사리 함께 감상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조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 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집. 내게도 물 한 잔 주지 않겠니? 누구에게 갖다 주려는 거니? 하고 물으시길래 내가 제재만 씨에게 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크게 웃으셨어. 하이디가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말했습니다. 그래? 누군지 모르겠는걸? 그 할아버지의 차림새는 어땠니? 클라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 상냥하게 우는 할아버지였어. 굵은 황금 시계줄에 커다란 붉은 돌이

박힌 물건을 늘어뜨리고 계셨어. 그리고 지팡이 윗부분에는 말의 머리 같은 것이 달려있었어. 우리 집 의사선생님이야.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제재만 씨는 유쾌한 듯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제재만 씨는 로텐마이어와 집안일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이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디는 그냥 이 집에 두기로 합시다. 아이는 괜찮은 것 같소. 클라라도 그 아이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으니 상냥하게 대해주시오. 당신 혼자서는 다루기 어렵겠지만 이제 곧 어머니가 오셔서 거들어 주실 겁니다. 어머니는 이해심이 많은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주인님. 로텐마이어는 그렇게 대답하기는 했지만 별로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난 뒤 제재만 씨는 사업 때문에 하지만 로텐마이어는 언제나 하이디를 못마땅했기 때문에 하이디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잘 시간이 되자 로텐마이어는 하이디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델 하이드, 넌 절대로 할머니라고 불러선 안 돼. 큰 마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큰 마님. 알았지? 하이디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지만 나무라는 표정으로 무섭게 다그치는 로텐마이어의 얼굴을 보고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클라라의 할머니. 제재만 씨네 집은 할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매우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토이네트는 머리 장식을 새 것으로 바꿨고 제바스티안은 발받침을 여기저기 갖다 놓아 할머니가 어느 의자에 앉더라도 편안하게 다리를 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혹시 잘못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방저방 둘러보고 다녔습니다. 드디어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모두 마중을 나갔지만 하이디는 로텐마이어로부터 자기 방에 있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디는 혼자서 할머니를 부르는 말을 되풀이해서 연습했습니다. 큰 마님, 큰 마님, 큰 마님. 한참 후 토이네테가 하이디를 부르러 왔습니다. 하이디는 공부방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너라. 이리 와서 얼굴을 자세히 보여주겠니? 하이디는 맑은 소리로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마님. 어머, 알프스에서는 그렇게 부르니?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산에서는 이런 말을 아무도 쓰지 않아요. 하이디는 제법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렇단다. 아이들 방에서 난 할머니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부르렴. 그건 쉽게 외울 수 있지. 네. 클라라하고 이야기할 때 이미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 착한 아이로구나. 할머니는 기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가슴 따뜻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이디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하얗게 센 머리를 레이스로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스에서 늘어진 폭넓은 리본드 가닥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주위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장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과 세계정당 고위층 대화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세계 각국 인민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자. 2017년 12월 1일. 인류운명 공동체란 문자 그대로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전도와 운명이 긴밀히 연결돼 있어 고난을 같이 이겨내고 영역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나서 자란 이 지구촌을 화목한 대가정으로 건설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세계 각국 인민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보편적으로 안전한 세계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인류는 비록 수천 년간 줄곧 항구적인 평화를 기대해왔지만 전쟁을 멀리하지 못했고 시종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 지구촌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안전은 타국의 불안전을 바탕으로 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다른 나라가 직면한 위협이 자국에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안전 위협의 직면에 고군분투해서는 안 되고 무력을 미신해서는 더구나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에 기초한 신안보관을 견지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공동으로 건설하고 향유하는 안전 구도를 형성하며 전쟁을 유발하는 근원을 공동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포화에 쫓기는 인민 대중을 공동으로 구출하며 전쟁으로 피해를 입는 여성과 아동을 공동으로 보호함으로써 평화의 햇빛이 온누리를 비춰 사람마다 평안과 화목을 향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세계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적 수준과 기술적 수준이 옛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남북

세밀해도 손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도 나도 모두에게 좋은 리념을 견지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광익적이고 균형적이고 상생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데 량완 조건을 마련해주며 세계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수많은 국가의 인민 대중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후진을 공동으로 제거하며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공동으로 마련해줌으로써 발전의 성과가 세계 각국의 혜택을 가져다 주고 사람마다 풍족함과 평안을 享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봉쇄되지 않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세계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만물은 동시에 성장하면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고 도는 동시에 행하여져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문명이 번성하고 인류가 진보하려면 서로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며 개방하고 포용해야 하며 문명 간에 교류하고 서로 배우고 참조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에게는 사무로 만났다가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게 된 지인이 있습니다. 거슬거슬한 성미를 가지고 있어 평소 말투를 부드럽게 돌려가며 꾸며 쓰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고쳐야 할 점이 눈에 보이면 망설이지 않고 즉시 솔직하게 털어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 업무 현장에서 마주했을 때는 직설적인 말투 탓에 조금 거친 느낌이 들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본을 살피느라 눈치를 보고 참아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 지인은 거리낌 없이 꺼내니 처음에는 거절당한 듯 서운한 마음이 잠시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거슬거슬한 성격 뒤에 숨겨진 진짜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듯 답답하게 소가리만 하거나 남의 눈치만 보며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모습과는 달리 꾸밈없이 솔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슬거슬한 성격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거짓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그런 모습이 정말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지인의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그런 거슬거슬한 성미를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필요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듬고 있습니다. 거슬거슬하다는 말이 단순히 거칠다는 뜻만이 아니라 꾸밈없이 시원스러운 사람의 품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 지인을 통해 실감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거슬거슬하다입니다. 사람의 성질이 좀스럽지 않고 좀 거칠면서 시원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평소 거슬거슬한 성미처럼 활용하며 깔끔하고 시원한 성격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자주 쓸 수 있습니다. 거슬거슬하다에는 또 살결이나 물체의 거죽이 윤기가 없고 좀 거칠거나 뻣뻣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환절기에 들어서니 몸이 먼저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촉촉하고 부드러웠던 피부가 건조한 바람을 맞으면서 점차 윤기를 잃어

0: 버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고 손으로 만져보면 매끈하지 않고 푸석푸석하며 거슬거슬한 살결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보습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피부 수분이 부족해 뻣뻣하고 거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입던 오래된 면 옷도 세탁을 반복하다 보니 윤기가 사라지고 표면이 거슬거슬해져 예전의 부드러운 느낌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거슬거슬하다는 피부의 살결은 물론 천, 나무 표면 등 각종 사물의 겉면이 윤기를 잃고 거칠고 뻣뻣해진 상태를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칠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확한 촉감을 전달해주는 표현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목소리)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식이요법 중 하나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식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소는 물론 혈당 조절과 대사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루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식과 일주일 중 이틀은 섭취 열량을 500에서 600칼로리로 제한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 효과만 보고 무작정 따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장년층의 GLP-1 복용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기간 체중이 빠지기 쉽습니다. 식사 횟수와 시간이 줄면서 전체 섭취 열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섭취가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금식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 손실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영양학계에서는 중장년층이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채우기 어렵고 그 결과 기초 대사량 저하와 체중 정체,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폐경 전후 여성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은 안 빠지는데 몸만 더 지친다는 호소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체중 감량 치료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역시 주의 대상입니다. 약물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데 여기에 금식까지 더해지면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키우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금식 시간이 끝난 뒤 폭식으로 이어지거나 먹어도 되는 시간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면서 식습관 스트레스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식이장애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간헐적 단식이 재발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도 의료계가 반복해서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분명 일부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개인의 나이, 건강 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수준, 생활 패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네, 영양 전문가들은 체중 함량의 핵심은 식사 시간보다 총 섭취량과 영양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강조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더라도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피로, 탈모, 근육 감소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면 즉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만병통치 다이어트법이 아닙니다. 내몸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시작했다면 체중보다 먼저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귀뿌리를 문지르는 것이 인삼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할 일이 없을 때 아래 네 가지 동작을 하루 5분씩만 진행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추천합니다. 네, 먼저 귀 문지르기입니다. 귀뿌리 뒤에 예쁜혈과 안면혈이 있는데 이명, 난청, 두통, 불면증이 있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귓불 문지르기입니다. 풍열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피를 맑게 하고 음을 보양하며 담낭에 좋고 또한 눈을 밝게 합니다. 네, 다음은 귓바퀴 문지르기입니다. 어깨와 목, 목이 아픈 사람은 많이 문지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귓등 문지르기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아침 공복에 자주 먹던 음식이 알고 보면 위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위산과다, 복통, 소화불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음식에 따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들도 공복에는 의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대표 음식들을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입니다. 삶은 고구마는 포만감이 뛰어나 아침 대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구마 속 아교질과 탄닌 성분은 위 벽을 자극해 속을 쓰리게 만듭니다. 공복 섭취 시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급상승 위험까지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커피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두통과 과도한 각성 작용이 나타나 컨디션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 모닝커피가 습관이라면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식사 30분 이후 후식으로 즐기면 위에 부담을 덜줄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산 성분이 풍부해 공복에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몬, 자몽, 파인애플 등 산도가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부담을 줍니다. 비타민 섭취를 위해 아침 과일을 찾는 습관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산성 과일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도마도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도마도는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도마도의 펙틴과 탄닌산이 위산과 결합하면 용해가 잘안돼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복통과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아침 단독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 간단한 아침 식사로 자주 선택합니다.

선택됩니다. 그러나 바나나 속 마그네슘은 혈중 칼륨과 균형을 깨뜨려 심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공복 섭취 시 위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우유입니다.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마시면 복부 백만감과 설사가 쉽게 나타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락타제 효소가 부족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침 공복에 우유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7월 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시 2026년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이 가동되었습니다. 시당위 순찰사 배치에 따라 16기 시당위 제8차 순찰 반영 사업이 일전에 완료됐습니다. 우리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145대 승강기가 전부 시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28일 우리시에서는 2026년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시당위 부서기 배혜도가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선전월은 성류꽃 연변에 활짝 피고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을 이루자를 주제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선전 관철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는 바 전시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서로 돕는 량화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며 여러 민족 군중이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변강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함력을 결집하게 됩니다. 배해도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시종 주선으로 삼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시다라며 홍성류 진달래 선전 강연 브랜드를 잘 활용해 민족단결 교육이 기관, 기층, 교정에 진입하도록 추진하고 여러 민족 군중의 다섯 가지 인정을 부단히 증강해 단결 분투의 사상적 토대를 든든히 다져야 합니다. 연길에 여러 민족이 함께 생활하고 융합하는 우세에 립각해 303동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문화 친목, 지식 경련, 공익 지원 등 군중들이 즐겨 참여하는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며 여러 민족 군중의 교류와 내왕, 융합을 위한 교량을 구축해 이웃 간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하고 민정을 더욱 따뜻하게 하며 변강을 더욱 안정시켜야 합니다. 또한 시범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족 단결 건설 사업을 기층 관리, 문화 관광 발전, 민생 개선과 깊이 융합하며 각 부문과 진, 가도, 사회 조직 및 광범한 군중의 합력을 결집해 새 시대 연결 민족 단결 진보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힘써 써내려가야 합니다. 가동식에서는 연결시 2026년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창의서를 낭독하고 전시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이 민족단결의 수호자, 촉진자, 건설자가 돼 함께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한경빈은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의 교량과 뉴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더 많은 사회 역량이 민족단결진보 사업에 뛰어들도록 이끌고 여러 민족 군중의 폭넓은 내왕과 전면적인 교류, 깊이 있는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족종교사무국 부국장 장위는 선전을 기간 연결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순회 강연을 깊이 전개하고 홍색연합, 자원봉사, 무형문화재 공연, 지식경연, 이웃절, 백가연 등 형식이 풍부한 주제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해 전국 민족단결진보시범구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민족단결진보의 연결본보기를 힘써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성류꽃 연변에 활짝 피고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을 이루자 문예 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0: 시당위 순찰사 배치에 따라 16기 시당위 제8차 순찰 반영 사업이 일전에 완료되었습니다. 4개 시당위 순찰조는 각각 시당위 선전부, 시당위 통전부, 시직촉기관 사업위원회, 시당위 당학교, 시민족종교사무국, 시림업국, 시융합매체중심, 시도시건설투자집단유한회사, 시집중 열공급 집단유한회사, 연결공상 실업주식유한회사 등 10개 단위의 일상 순찰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당위 서기 전문회의에서 순찰 종합 상황 회보를 청취한 주요 정신을 전달하고 순찰 정돈 사업을 잘할 때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순찰을 받은 당조직 주요 책임자들은 태도 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순찰을 받은 당조직은 인식을 높이고 순찰 정돈의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며 순찰에서 반영된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고 진정으로 대조하고 반성하며 책임지고 정돈해야 합니다. 제1 책임자는 순찰정돈의 제일 책임자로서 전 과정에서 앞장서 정돈을 추진하고 층층이 압력을 전달하며 지도부의 기타 성원들이 정돈 책임을 시달하도록 독촉하고 일깨워야 합니다. 지도부의 기타 성원들은 한 개 직책, 두 가지 책임을 이행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맡아 분관 분야의 정돈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기재를 보완하고 장기적이며 상시적인 정돈을 추진하며 즉시 고칠 것은 즉시 고치고 전면적으로 정돈의 근본과 표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시기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와 지당위 조직부는 정돈에 대한 일상감독을 강화하고 순찰정돈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와 효과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당위 순찰판공실은 정돈 상황을 총괄적으로 독촉하고 적절한 시기에 순찰정돈 되돌아보기를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순찰을 받은 당조직 주요 책임자들은 순찰정돈을 현재와 향후 환식이 중요한 정치임으로 확실히 틀어지고 높은 정치적 자각으로 순찰정돈 사업에 임하며 층층이 책임을 시달하고 사업기재를 보완하며 사업의 허점을 막고 사업의 질과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당위 순찰조는 또 순찰정돈 되돌아보기를 진행한 10개 단위에 서면 형식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정돈 사업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 현재 우리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단계적인 진전을 거뒀는 바 145대 승강기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에 들어섰으며 군종들이 버튼 하나로 바로 이동하는 행복이 빠르게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8월 27일 기자가 진학가도 학원 명거 소구역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현장에서 본 데 따르면 전시 시범 대상인 15호동의 승강기 4대 설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동쪽의 승강기 두 대는 이미 설치를 마치고 노동자들이 내부 장식, 모서리 보호대 설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대는 기반 시설 건설을 기본적으로 마쳤으며 9월 20일 전후로 승강기 골조 설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소구역의 순조로운 주지는 전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에 유익한 경험을 축적하고 좋은 시범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학가도 기타 구역의 승강기 설치 공사도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량위 남1조에 거주하는 류봉선은 80세이며 반신불수인 아버지와 계단식 주택 5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상 출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그는 부득이하게 다른 곳의 승강기 주택을 임대해 거주해왔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사는 건물의 승강기 추가 설치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전시에서

0: 추가 설치를 신청한 승강기는 모두 400세대이며 선별을 거쳐 80세대를 시범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중 기존 주택은 55대, 보장성 주택은 28대입니다. 현재까지 시범 대상을 포함한 145대 승강기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중 52대는 관련 수속을 마쳐 시공 진입 조건을 갖췄고 24대는 이미 현장 시공에 들어갔으며 6대도 잇따라 현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승강기는 시공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에 나누어 단계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건설하게 됩니다.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책임자 장욱은 우리 시에서는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진도를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공사 품질과 안전 관문을 엄격히 들어주며 민생 공정이 실제로 시달되고 효과를 내도록 전력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주거 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1: 8월 27일 성중소기업발전촉진봉사중심에서 주최하고 시공업 및 정부하고 시민영경제발전봉사중심에서 조건한 기업전방위 위험방지통제전문공익봉사활동이 우리 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6년 함께 기업의 혜택을 중소기업봉사행동 배치를 지달하기 위한 정밀한 해민기업 조치입니다. 활동은 혁신적으로 성급전문가 더하기 본지 업무골 간 연합강의 방식을 채택해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법규 시행 후 실무조작의 어려움, 금세 사기, 임금, 세금, 데이터, 대조에 따른 위험식별 불명확, 사회보험 가입의 준법 경계 모호 등 문제를 겨냥해 전문 정책을 기업들이 알아듣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조작 지침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급 기업 준법 관리사가 사회보험 준법과 자체 검사 정돈 요점을 둘러싸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본지 노동중재 전형 사례와 결부해 노동고용준법 및 분쟁해결 사항을 분석했고 시세무국 업무골관은 2026년 부가가치세법 부대 세정책을 둘러싸고 사례와 결부해 기업의 세무위험 방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봉사전문가는 또 금세 사기 체계에서의 3자 데이터 대조 감독관리 규칙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들이 준법의 최저선과 금지선을 실제로 시달 가능한 조정 목록으로 전환하도록 도왔습니다. 현장에는 또 우리시 공업기업 특색 제품 전시 추천 소개 구역을 전문 설치해 기업들의 핵심 제품과 특색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서로 연계하고 공급과 수요 자원을 교류하면서 본지 협력 경로를 확대했습니다. 시공업 및 정부화국 중소기업과 과장 리미림은 시공업 및 정부화국은 함께 기업의 혜택을 봉사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 경영에서 나타나는 각종 실제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전문 봉사 역량을 총괄해 정책 선전 강연, 자문 진단 등 해민기업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주동적으로 기업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전시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0: 아래에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시장감독관리국 교정식품안전감독관리 강화. 2026년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시시장감독관리국은 시교육국과 연합해 신입생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4개 학교 식당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전문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식자재 입고 검사, 증명서와 영수증 확인, 저장 보관 및 먼저 입고된 제품 먼저 사용 제도 시달 상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식품, 출처가 불명한 식품이 교정 식탁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방지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 식당 내부 자체 검사와 위험 방지 통제를 강화하도록 독촉해 원천적으로 교정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신흥소학교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우승. 일전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 원말이 마무리됐습니다. 신흥소학교는 병조와 정조 두 개 대표팀을 파견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체 선수들은 과감히 맞서 싸우고 분발해 앞자리를 다투었으며 최종 병조가 전국 우승을 차지하고 정조가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가지 우수한 성적은 우리지 교정체육건설의 새로운 성과를 더했습니다. 동북리그 준결승 9월 5일 연변 홈장서 대련팀과 대결. 동북리그 시즌 후반기 준결승은 홈 원정 2차전 대결 방식을 이어가며 모든 경기는 9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경기 일정에 따르면 9월 5일 연변팀이 홈장에서 대련팀과 맞붙고 9월 11일 심양팀이 홈장에서 장춘팀과 대결합니다. 9월 12일에는 대련팀이 홈장에서 연변팀과 맞붙으며 9월 19일 장춘팀이 홈장에서 심양팀과 대결합니다. 국내 유가 8월 28일 새 조정을 국내 완제품류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8월 28일 24시에 제17차 가격 조정 창구가 열립니다. 최신 추산에 따르면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톤당 각각 400원과 385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92호 휘발유는 리터당 0.32원, 95호 휘발유는 리터당 0.34원, 0호 디젤류는 리터당 0.33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극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전통 명절 이야기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진현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은 먼저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소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바로 7월 6일, 7일, 8일 좌우겠죠? 소소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소소의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소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우리 꼬마 친구들 무더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소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꼬물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소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속에 머물고 있고 날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허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체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우화, 수부용, 그리고 함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요염하지 않네 라는 송나라 철학자 주던은 천고의 명고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하면서 연꽃의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있기 시작하는데요.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손에 가득 묻으면 정말 재미나기도 하겠지요.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서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수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의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로 등 여러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무술 등 공연을 하고도 하지요. 음력 6월 5일은 소수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소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목화, 가지 다듬기 멈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립니다.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쳐줘서 목화 체내의 영양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다래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식혀주고 빛이 들게 해서 다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대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데요. 바로 7월 22일, 23일 혹은 24일경입니다. 끊이지 않는 매미소리에 우리는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무더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 화남 동부 지역의 온도는 35도가 그닥 희귀한 일이 아니랍니다. 가뭄, 수재, 태풍 등 기상재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저녁에 밭, 풀숲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장가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속은 풀이 화하여 반딧벌레가 되기도 하는데요. 친구들, 대서가 되면 들풀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거나 썩기도 합니다. 이때 풀뿌리 속에 숨어있던 반딧벌레 번데기는 숭충이 돼서 불을 켠 초롱처럼 밤하늘 아래 풀숲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지는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찜통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땀이 등을 타고 비 오듯이 흘러내리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또 큰 비가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하늘에 대량의 수증기가 모여서 시시로 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울거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데요.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대서가 끝나가면 립추가 시작되는데요. 비록 여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시기 북방은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봉순아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꽃인 봉순아는 일광을 좋아하고 더위에 잘 견디며 추위를 싫어합니다. 봉순아는 대소기간에 제일 만발하게 됩니다. 봉순아 꽃잎에는 천연색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봉순아즙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에 봉순아를 지갑화라고도 부른답니다. 봉순아는 열매가 여물면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면 토지면서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강연해지구에는 대소선을 바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해마다 대소가 가까워지면 어민들은 대소선을 제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대소가 되면 사람들은 배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차려서 싣고 또 몇십 명 어민들이 엇갈아 가면서 대소선을 메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부두에 가서 일년의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의식이 끝나면 고기배로 대서선을 부두에서 끌어내서 바다에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사람들의 평안을 빌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되면 산서, 하남 등지의 사람들은 생강을 얇게 썰거나 즙을 낸 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봉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의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국을 먹는데 이것을 갈서양이라고 합니다. 양고기 미조를 먹는데 이것을 과대서라고 하는데요. 광동 지구에서는 대서의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가 탁월한 순철을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꼭 예방해야 하는데요. 대서는 여러 혼성 농작물의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농민들은 밭에 물을 관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 소소와 12번째 절기 대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0: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蟹城区，刘禹锡著名诗作里的乌衣巷，你坐地铁1号线到三山街站，换23路到武定桥站就是了。
3: 斜阳草树，寻常巷陌，人道寄奴曾住，时时处处可怀古，是国家的幸运，人民的幸福。拥有文化遗产，拥有未来。

习近平同吉方陪同人员握手，扎帕罗夫同中方陪同人员握手。习近平同扎帕罗夫观看。

0: 量涌入，对气候寒冷、产能脆弱的冰岛本土农业形成强力挤压。崔红建观察，
1: 冰岛民众仍然有相当一部分认为，即便未来加入欧盟，其实也没有办法去解决目前冰岛经济面临的问题，甚至呢，他们认为这样一种贸然的开启入盟谈判呢，把经济问题解决的希望寄托在欧盟身上，是冰岛政府和一些政客想要转移矛盾、推卸责任的做法。
2: 其他国际消息，俄罗斯总统新闻秘书佩斯科夫30号表示，俄罗斯仍然对与乌克兰方面在土耳其举行和谈持开放。
3: 时代前行，岁月有声。漫漫征途上，有人高擎火炬，照亮前路。
4: 我这一辈子啊，选择道路选择对了，为国为民为党做贡献。
3: 人间烟火里，有人点亮微光，汇成星河。
5: 20多年来，我们其实一直在宁夏服务。他那个时候是开路的，我们现在是在这条大路上往下继续走。
3: 致敬每一个奋力奔跑的身影，铭记每一次挺身而出的担当。
6: 我说那毕竟是三条人命啊，我不能不救啊，不救的话我一辈子辽宁我过不去。
3: 传递榜样力量，记录时代风华，中国之声。
7: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 중국이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장례를 실천하며 더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7: 중공장 당학교가 2026년 가을학기 개학식을 진행했습니다.
8: 서장 기롱현 산사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7: 올 상반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매출이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8: 키르기스탄 각계가 습근평 주석의 서명글이 양국 관계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7: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8: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 1년 전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 기간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 장애를 정중하게 제기해 어떤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관리를 어떻게 개혁하고 보완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명제의 중국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적자를 힘써 해소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며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성과가 전 인류에게 더 풍부하고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회와 도전이 병돌합니다.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남북 격차가 끊임없이 심화되며 지정학적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립된 국제체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시대적 물음의 직면에 1년 전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의 글로벌 관리 상의를 정중하게 재개하고 5대 핵심 리념으로 관리 공경을 돌파했습니다. 주권 평등을 관철하고 세계의 운명은 각국 인민이 함께 장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국제 법치를 준수하며 국제 규칙은 국제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집단 종지와 진영 대항을 반대합니다. 인간 본위를 창조하고 관리 성과가 각국 인민에게 더 많고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행동 방향성을 중시하고 각국이 공감대를 행동으로 조언시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가 제기된 이후 160개 나라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관리 친구 소조가 뉴욕, 제네바, 윈 등 지역에서 잇따라 설립되고 60여 개 나라가 앞다투어 가입하는 가운데 글로벌 관리 창의는 중국 방안에서 국제적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했습니다. 책임을 관철하고 글로벌 관리의 개혁과 보완을 추진한 데서 중국은 창도자이자 행동파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관리 창의 개념 문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 리념 창의 행동 백서를 발표해 글로벌 관리에 관한 중국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실천 행동을

0: 체계적으로 논술함으로써 더 광범위한 국제 공감대를 결집했습니다. 정글 법칙이 국제 법치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앞장서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종국 유엔 평화발전기금을 설립해 유엔의 주요 의제를 요력하게 지원하는 것에부터 29건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중국은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면서 시종 공정과 정의에 편에 섰습니다. 글로벌 빈곤 감축 발전 동반자 연맹을 발개하고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빈곤 감축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 성과가 전 인류에게 돌려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최근 연간 인공지능, 심해, 극지 등 새로운 영역의 관리에 존재하는 부족점을 두고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관리 규칙을 끊임없이 보완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창의를 재개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기구를 발기하고 설립하면서 중국은 각국과 함께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가 다자 공동 관리, 개방 공유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2035년 국가 자주적 기후 목표를 선포하고 공용 생물 다양성 기금을 설립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기후와 생태 관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조정원 설립 창의를 제기하고 올 5월에 첫 국제 해사 분쟁을 성공적으로 초래한 중국은 분쟁 해결 기제를 혁신하여 국제 조정 분야의 기제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리넘은 앞길을 밝히고 협력은 아름다운 내일을 개척합니다. 천질에서 비수께끝까지 중국은 상해협력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의 관리 리넘으로 글로벌 관리에 힘을 부여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문명 진보하는 밝은 전망을 힘써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1: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이 29일 2026년 가을 학기 개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학교 교장 국가행정학원 원장인 채기가 개학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채기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함으로써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당성을 연마하며 직책 수행 능력을 강화해 민족 부흥의 중심을 짊어질 수 있는 고자질 간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기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은 현재와 향후 한 시기 전 당의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라며 당 학교 학원들은 본문 그대로 배우고 근본을 파악하며 실제와 결부해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또한 학습 성과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직책을 이행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하고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당중앙의 결정과 포치를 관철해야 합니다. 앞장서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 실천하여 인민을 위해 성과를 내고 실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책임은 당면 정세와 과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하며 사상과 행동을 자각적으로 당중앙의 결책 포치에 통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년병국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기회와 도전을 정확하게 대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굳히며 자신이 일에 집중해 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며 기대를 안정시키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관리함으로써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양호한 출발을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적 능력을 제고하고 전략적 구상을 세우며 전반적 이식을 강화.
0: 기룡 동산구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에서 그물식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216 국도는 마지막 1km 개통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구호령장은 주요 피해 구역에 돌진해 복구와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자치구 시가지 기룡현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후 비상관리부 국가소방구조국은 소방구조령장을 증파해 피해 지구의 구조작업을 지원했습니다. 29일 저녁 6시 기준 국가종합소방구조대는 구조인력 681명, 탐색견 13마리, 차량 113대, 무인기 47대와 각종 전문장비를 투입해 수륙공 립체수색체계를 구축하고 그물식 수색작업을 펼쳤습니다. 29일 라싸 소방구조 기동지대가 증파한 대원 5명이 기롱현 사르향 라비촌에서 출발해 산길을 따라 도보로 구조 핵심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0: 현재 G116 국도 파손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국경 검문소까지 1km 구간의 도로 기반이 전면 파괴되었습니다. 도로 복구 공사는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29일 중국 안능건설그룹 요한 회사는 대형 기계를 동원해 G116 국도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성도 구조기지 종문균 주임은 현재 안능그룹이 골간 인력 70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복구한 도로는 2600m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센 점을 감안해 물속 작업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무인기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류에서 국경 관문까지 1km에 달하는 도로 기반이 전면 파괴되면서 공사 난이도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계곡 지형으로 작은 면이 좁아 장비 조작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30일 새벽 무장경찰기동부대 제2총대 모지대 장병들이 대형 구조장비 100여 대를 동원해 비를 무릅쓰고 구조 현장에 도착해 마지막 1km 개통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이 수색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각 구호령장은 대형 화물수송 무인기와 헬기 편대를 동원하고 일선의 구조인력이 장비와 생활필수품을 공중투하했습니다. 서장 군구 모 륙강려단은 29일 오후 식품, 의약품, 구조공구 등 물자를 적재한 헬기 두 대를 긴급 출동해 기롱동산구 피해 지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도중 강대류 등 복잡한 기상 조건을 극복하고 당일 오후 3시 25분 기롱 동산구 피해 지구 공역에 도착해 공중투하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기롱진 대피구역에서 의료순회진료대가 고온지역 질환과 재해 후 질환에 대비해 순회진료와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장자치구 시가지 기롱현 농민 라우 장천은 인민해방군이 약을 가져다 주고 살뜰히 보살펴주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8월 26일 네팔 측에서 발생한 산사태 영향으로 네팔 조진강과 중국 국내 부레푸짱 짬무강 합수목 부근에서 자연댐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수리부 수문비상관측대 최신 소식에 따르면 현재 부레푸짱 짬무의 산사태 호수는 자연적으로 정상 유출되면서 위험 부담을 배제했습니다. 다만 상류의 네팔 조진강에서 생긴 웅덩이가 하류 자연댐 호수의 최대 위험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진강 웅덩이 면적은 17만 4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넘쳐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유효 투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투자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방출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투자 구조는 동력 혁신, 질적 개선의 변화 추세를 보이며 투자 효율과 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 등 관련 분야의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 첨단 기술 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 상반기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직접 회로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해 향후 발전 동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 고도화, 도시갱신, 향촌지능, 신용기반시설, 민생보장, 친환경 저탄소 등 투자 공간을 심도 있게 발굴하여 투자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가는 국가중대전략실시 중점 분야 안전능력건설과 중앙예산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발행과 사용을 가속화하고 신용정책성 금융도구 자금의 투입을 다그쳐 진행하게 됩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중대공정 프로젝트의 실시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6대 네트워크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민영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를 내놓아 유효 투자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도록 할 것입니다.
0: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수입은 동기 대비 13.6% 증가한 20조 7천대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수요의 확대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디지털 산업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리윤 총액이 동기 대비 19.3% 증가한 1조 7,900억 원, 성장 속도는 동기 대비 10.3%포인트 빨랐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디지털

0: 배터리 기반 시설을 부단히 최적화하고 승격했습니다. 6월 말 기준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은 510만 2천 개, 지능형 컴퓨팅 규모는 동기 대비 177% 확대하고 1만 개 이상 가속 카드를 갖춘 지능형 컴퓨팅 시설은 52곳이었습니다. 한편 디지털 제조업의 규모와 효율이 모두 높아졌고 디지털 서비스업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지적회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을 다그치고 있으며 건설한 국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16개는 산업 도약을 이끄는 핵심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7개월 사이 우리나라 물류 운영은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발전 태세를 이어가며 회복력과 활력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21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물류 총액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고 수요 구조는 한층 최적화되었습니다. 공업품 물류의 기본판이 안정적인 가운데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했습니다. 7월 제조업 관련 물류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이중 장비 제조는 전년 동기 대비 12.3%, 첨단 기술 제조 물류 수요는 16.9% 증가해 버팀목 작용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주민 소비 물류는 회복력을 유지하며 성장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단위와 주민 물품 물류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 조치가 점진적으로 효과를 거두면서 주민 소비 물류 수요의 발전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습니다. 상업 무역 유통 장면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현역 시장의 물류 수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류 면에서는 국내 컴퓨터 통신전자 기능화와 자동화 설비 제조 등 분야의 생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산업 고도화를 견인하고 관련 화물 송류의 수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최신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보건건강사업 발전 동기 공부에 따르면 2025년 말 우리나라의 인구 평균 기대수명은 79.25세에 달했고 주민 주요 건강지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진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경감되고 있습니다. 병원 1인당 외래진료 입원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동반 하락했고 기증 외래진료 비용 하락폭이 뚜렷했습니다.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 1인당 외래진료비용은 150원 10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하락했으며 향진보건소 1인당 외래진료비용은 79원 40전으로 9.4% 하락했습니다. 전국 의료보건기구 총수는 110만 8천 개에 달했고 보건기술 인력은 1,345만 5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연간 총 진료 인원은 106억 5천만 명에 이릅니다. 종리학 요가, 로인 건강 서비스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의 이집트 국빈 방문에 쓰매 중앙방송총국의 우수영상 프로그램 이집트 특별상영이 최근 카히라에서 가동되었습니다. 습주석의 진서, 습근평의 문화적 유대 등 총 10편에 가까운 중앙방송총국의 우수한 영상 프로그램이 이집트 국영 TV 등 이집트 주류 매체를 통해 잇따라 방송됩니다. 습주석의 친서는 습근평 주석이 해외 한학자, 예술가, 청소년 등에게 보낸 답신 중 엄선된 사례들을 통해 습근평 주석이 민간 우호를 증진하고 민심 소통을 촉진해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시대 중국의 개방적 포용, 협력 상생이라는 책임감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습근평의 문화적 유대는 습근평 주석이 문화 전승과 발전을 마음에 품어 생생한 이야기를 선정해 문어가 흥하면 국군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하다는 그의 깊은 사유와 문화유산을 아끼고 역사적 맥을 이어가는 깊은 정서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시청자들에게 습근평 문화사상의 핵심 요의와 습근평 주석의 국정운영 리념의 깊은 문화적 부리를 설명해줍니다. 소개에 따르면 중앙방송총국 우수영상 프로그램 이집트 특별 상영 행사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가 8월 28일 절강성, 복권성, 광서장족자치구 등 3개 자치구의 홍수 태풍 방지와 긴급구조, 복구 작업을 위해 중앙자연재해 구조자금 1억 5천만 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주민 대피와 림시정착, 생활구호, 민가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중앙예산에 투자금 1억 원을 긴급 배정해 절강성과 복권성에 태풍재해 긴급 복구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련 자금은 파손된 도로 등 기반시설과 학교, 병원 등 공공봉사시설의 복구 건설을 우선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 회복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0: 기르기즈스탄에 대한 국빈 방문과 비쇼케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를 앞두고 습금평 국가주석이 기르기즈스탄 언론에 중국 기르기즈스탄 관계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함께 개척하자라는 제목의 서명글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은 양국 관계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상해협력기구 운명공동체 구축에 새 동력을 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각계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은 믿음으로 교류하고 리익으로 융합하며 마음으로 소통하고 의리로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양국이 입술과 이처럼 운명을 같이 하는 좋은 이웃, 운명을 공유하는 좋은 동반자, 서로를 성찬하는 좋은 친구임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고 표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은 중국과 함께 재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를 끊임없이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 전 외무장관인 잭신 클로프는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은 양국 관계, 나아가 역내 관계를 멀리 내다본 것으로 내용이 깊고 지도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콜로프는 옛 비단의 길의 연속인 일대로 공동건설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며 우리는 산증인이자 수혜사라고 말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기르기즈스탄은 안전과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쌍무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합니다. 기르기즈스탄 국제대학 정치학과 노랄리에프 주임은 습금평 주석이 서명글에서 양국 관계가 설린에서 전략적 동반자 그리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까지 역사적 도약을 실현했다고 표하며 사이좋은 이웃나라인 우리는 함께 발전하고 진보해야 하며 이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 같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르기즈스탄 청년이 공자 학원이나 공자 교실, 로반 공방을 다니고 있으며 우리에게서 중국은 광범위한 발전 전망을 뜻합니다. 기르기즈스탄 국립민족대학 언론전파학원 코스튜크 원장은 오늘날 세계가 많은 문제에 봉착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서명글에서 기르기즈스탄 속담인 물방울이 모여 호수를 이룬다와 중국 속담인 작은 물줄기가 모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를 인용해 양국 관계가 상호리해와 호혜협력의 바다로 거듭나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에 대해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양국이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공동 전진하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세계정치연구소 박트 글로브 소장은 중국 지도자의 서명글은 패권을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입장을 매우 명확히 논술했다며 이는 양국의 국가리익은 물론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과도 관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성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로 관주하는 기르기즈스탄 이 같은 제목으로 기르기즈스탄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의 기르기즈스탄 국빈 방문과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를 앞두고 기르기즈스탄 쿠르바예브 외무장관이 중국 기자의 단독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쿠르바예브는 기르기즈스탄은 언제나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솔과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하에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부단히 다지고 상무협력을 부단히 심화해 양국 이민에게 실질적 성과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최근 몇 년간 양국 고위층은 긴밀한 정치 대화를 유지하고 정부 간, 입법기구 간 상호 교류를 부단히 강화하며 지방과 상공개 교류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무역, 투자, 교통물류, 에너지, 농업 등 분야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일련의 공동 프로젝트는 양국과 전 지역에 있어 장원한 일을 갖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은 전략적 의미가 큰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지역 간 상호 연결과 소통 수준을 뚜렷이 제고하고 기르기즈스탄의 운송 능력을 격상시키며 무역과 투자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높은 수준의 상무 관계를 통해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다트카케민 송변전선 프로젝트, 오시바트켄 스파이나도로 건설, 비슈케크 발리크치 도로, 비슈케크 나룬, 투르가트 도로 건설 등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기르기즈스탄의 에너지, 교통 물류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 밖에 쌍방은 바르스콘 BAD 고속도로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첨단 기술, 녹색 발전, 인공지능, 전자상 거래 등 분야에서 양국은 매우 큰 협력 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경제 사회 발전, 인민 생활 수준 제고, 과학기술 발전, 혁신과 산업 현대화 건설 등 면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무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 기반 시설 건설을 촉진하며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발전 도상국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중국의 국정 운영 경험, 특히는 장기적 전략 기획, 과학기술 혁신, 기반 시설 건설 등 면의 경험은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 중요한 참고적 이가 있다고 비었습니다. 올해는 상해협력기구 창립 25주년입니다. 쿠르바예브는 지난 25년간 상해협력기구는 이미 다극 세계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발전했고, 평등한 대화를 진행하고 상호 이익을 존중하며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데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상해협력기구 창시회원국으로서 단연간 기타 회원국들과 함께 기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쿠르바예브는 기르기즈스탄은 중요한 동반자인 중국과 함께 상해협력기구를 비롯한 다자 플랫폼 내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 공동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상해협력기구의 더 큰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회원국 간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 발전 도모를 핵심으로 하는 상해 정신을 관찰하는 데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라고 관조하는 기르기즈스탄 이 같은 제목으로 기르기즈스탄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우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상해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원자력 건설을 검토하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별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부 우뚝솟은 관문은 설옹성 같더라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국제관계학원의 사상정치학과 교원 장목련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장목련 선생님은 보다 가까이에서 이 특수한 대우를 접촉했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기타 경찰 대우와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전에서도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요해가 아주 적었습니다. 이들이 첩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활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 가까이에서 보니 이들 역시 친화력이 아주 좋은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특수한 일터에서 인민이 부여한 직책과 사명을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대우가 저에게 준 가장 깊은 인상이라고 하면 무명 여우 네 글자입니다. 이들은 하늘 땅을 진감하는 큰 일을 하면서도 이름은 감추고 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들 중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신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 사적도 공개하지 못하고 꽃다발이나 박수 소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묵묵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서 국가안보 경찰대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명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1: 장목련 선생님의 이번 체험은 앞으로 사상정치학과 수업에서 학생들과 교류하기 참 좋은 소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2: 맞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안보에서 사람마다 책임이 있고 나라의 안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교들은 학생들의 국가 안보의식을 증강하기 위해 해마다 4.15 전민 국가 안보 교육의 날을 전후하여 여러 유형의 선전 교육 행사를 조직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국가 안보의 사상적 토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충성이라는 노래를 들으신 적 있는지요? 노래 속의 몇 마디 가사는 국가안보 전선에 대한 저의 인상과 너무 흡사합니다. 큰 현상은 보이지 않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고요할 때는 멈춘 물 같고 움직일 때는 천둥 벼락과도 같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이번 국가안보 방문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고요한 세월 속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어렵게 나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라겠습니다. 국가안보에는 작은 일이 없고 국가의 안보는 우리 주변 생활의 사소한 것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교원으로서 저는 이 소중한 수학을 학교로 가져가고 교실로 가져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안보의 실천자가 되고 함께 국가안보의 강철의 만리장성을 쌓을 것입니다.
1: 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총체전으로서 제 분야 업무여서 모두 국가안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이들 중 절대다수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의 공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계속해 사상 해설인 한진 교수님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3: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 국가 안보는 인민 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가 없으면 인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근본 리익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를 어떻게 수호하고 일반 국민으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편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4: 志不求易者成，事不必难者进。我们要辩证认识和把握国内外大事，加强战略性、系统性、 前瞻性研究谋划，做好较长时间应对外部环境变化的思想准备和工作准备，善于在危机中育新机，于变局中开新局，要发扬斗争精神。 敢于斗争，善于斗争，根据形势变化。

주권증 주석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비쇼 개그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키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꾸민 분입니다. 올해는 상해협력기구 창립 25주년입니다. 25년 전 냉전 후 복잡한 국제정세와 지역정세에 직면해 처음 중국 도시 이름을 따서 명명한 국제기구인 상해협력기구는 설립 초기부터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상, 그리고 다양한 문명을 존중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상해 정신을 확립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상해협력기구는 창립 회원국 6개에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3대 대륙의 27개국을 아우르는 대가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전에서 50여 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 상해협력기구는 이미 세계에서 포괄한 영토가 가장 높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예비가 거대한 종합적 지역협력기구로 부상했습니다. 역사적 시점에서 회고하면 시종 일관된 하나의 명확한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창립 회원국이자 적극적 추진자인 중국은 상해협력기구의 발전과 장대를 위해 리념과 기재, 협력의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정신의 창도자인 중국은 상해 정신을 선양하는 실천자이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 역대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석근평 수석은 상해협력기구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단결과 신뢰, 평화와 안녕, 번영과 발전, 선린진선, 공평정의의 5대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등 중요한 이념을 제출하고 상해정신의 시대적 내포를 끊임없이 공부히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중국은 시종 상해협력기구를 주변 외교의 우선사항으로 삼고 안전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며 인문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를 추진하면서 상해정신이라는 초심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중국의 기원은 평화를 수호하는 안보협력에 새겨졌습니다. 석근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의 회원국마다 모두 안전해야 진정한 안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경지역의 군사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기점으로 세 가지 세력과 다국적 조직범죄, 마약 밀수를 타격하고 평화 사명 등 반테러 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데이터와 생물, 우주 등 비전통적 안전 영역에 나타난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까지 중국은 각 회원국과 손잡고 지역 안정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책임은 호혜 상생의 발전 실천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시종 자신의 발전을 상해협력기구의 발전과 연계시키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회원국 인민의 동경과 연계시켰습니다. 중국과 상해협력기구 기타 회원국 간 무역액은 2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상의와 회원국 발전 전략을 접목시키며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중국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송관 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조치는 각국의 발전 우세를 상생 우세로 전환시키고 공동 발전 성과가 민생에 돌려지도록 추진했습니다. 중국의 진선의 정은 리해를 증진하는 인문교류에 융합되었습니다. 석근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서로 손잡고 화합과 공생의 문명 백화원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문화센터, 공자학원, 로반공강이 여러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에 뿌리를 내리고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중국 상해협력기구 청년교류센터, 상해협력기구 특별장학금, 그리고 언론정상회의, 여성론단까지 각계의 민간 왕대를 증진하는 중국은 교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협력 공간을 확장하면서 상해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해 민심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5년 9월 석근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상해협력기구가 더 단합하고 협력을 중시하며

한국경제협력기구 사상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시종 상해협력기구와 호흡을 같이 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중국은 계속해 각국과 함께 상해 정신을 견지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관철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해협력기구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개방과 협력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공동가치를 위해 시범을 제공하며 국제 공평과 정의를 위해 행동을 보여주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수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건설을 검토하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한 보도를 해드리는 뉴스 수석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구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수석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초적 시간입니다.
3: 40여 년 만에 가동하는 첫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는 스웨디에가 원자력 건설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음을 뜻합니다. 북유럽 장관리사회 산하의 북유럽 에너지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세기 중엽까지 북유럽 국가의 전력 수요가 1.2배 내지 2.6배 증가할 것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이 기후발한 에너지 위기와 함께 북유럽 여러 나라는 원자력 분야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스웨디의 정부가 2023년에 에너지 정책을 개정하면서 40년간 이어진 원자력 규제 정책을 끝내고 영내에서 원자로를 최대 10기만 확보한다는 규제를 취소했습니다. 핵 안전 공약에 따라 2025년에 제출한 제10차 국가보고서에서 스웨디에는 신규 원자로 허가 심사 비준 제도를 개혁하고 핵 폐기물 관리 체계와 응급 준비 기재를 보완하며 이미 법안을 채택해 원자력 발전 투자용자와 위험부담 분담 기재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디의 기후 환경 장관 로미나 풀모호탈리는 안전과 안보, 핵 보장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스웨디의 정부는 신규 원자로의 건설과 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마르크는 현재 원자력 시설 건설을 법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마르크 기후와 에너지 공공사업부는 2026년 1월 신형 원자력 기술 분석 임무서를 발표하고 신형 원자력 기술의 성숙도,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법률 개정, 핵안전 감독 관리 체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인재,

0: 역내 에너지 시스템에 접속한 후의 평가 등에 따라 향후 원자력 금지령에 대한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설립한 노르웨이 원자력 회사는 소형 모듈화 원자로 구상을 제기했습니다. 올 2월 노르웨이 에너지부는 중부에 위치한 공업단지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공식 승인하면서 노르웨이 상업용 원자력 발전이 처음 평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기술 노선 면에서 소형 모듈화 원자로는 건설 주기가 비교적 짧고 단일 설비 용량이 작으며 공업 장면에 적합해 북유럽 국가들이 선호합니다. 핀란드 과학창조회사가 출시한 원자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와트 시당 2.4g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연료가 배출하는 탄소의 0.85%, 석탄의 0.4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관련 원자로는 운행 온도와 압력이 전통적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낮고 지하에 건설할 수 있으며 안정성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원자로 국가전력망 전력시스템 관계자 빅토리아 네마는 전력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육상 풍력과 태양광은 효과가 빠르고 비용 효율이 높은 대체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수력 발전은 전력 시스템에 장기적 용량을 제공하고 전력 공급을 보장하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원자력협회 집행리사 해리 바로니는 북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재차 관심을 돌리는 것은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에너지 체계의 변혁에 대한 대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이었습니다.
1: 복서는 무엇일까요?
2: 복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곳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3: 연결 종합 방송이 8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40분간 함께 즐겁게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윤영민, 한동해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0: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예전에 배웠던 노래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향기 보내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4-34번, 794-34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세상의 향기 보내자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434번, 7943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황혼의 노래, 리란 가수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혼의 노래입니다. 아래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저 하늘에 붉게 타는 노을이런가. 저 하늘에 붉게 타는 노을이런가. 황혼의 인생길은 아름다워라. 황혼의 인생길은 아름다워라. 우리 대학 문화 활동 한양 즐거워. 우리 대학 문화 활동 한양 즐거워. 춤 노래도 흥겨워 낭만이 산다네. 춤 노래도 흥겨워 낭만이 산다네. 후렴구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저 높은 산 눈부신 백설이런가. 저 높은 산 눈부신 백설이런가. 백발은 날리어도 정열은 넘쳐라. 백발은 날리어도 정열은 넘쳐라. 의학 지식 생활 지식 열심히 배워. 의학 지식 생활 지식 열심히 배워. 건강한 몸 지켜가며 청춘에 산다네. 건강한 몸 지켜가며 청춘에 산다네.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네, 윤영민 한동의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번, 7926번입니다. 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래 교실 코너로 황혼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윤영민, 한동해 작사, 리드용파 작곡, 리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입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네, 노래마다 오늘 노래교실 코너로 윤영민 한동예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노래 한마당과 함께하는 사이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시간 다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과 세계정당 고위층 대화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세계 각국 인민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자. 2017년 12월 1일. 인류운명 공동체란 문자 그대로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전도와 운명이 긴밀히 연결돼 있어 고난을 같이 이겨내고 영역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나서 자란 이 지구촌을 화목한 대가정으로 건설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세계 각국 인민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보편적으로 안전한 세계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인류는 비록 수천 년간 줄곧 항구적인 평화를 기대해왔지만 전쟁을 멀리하지 못했고 시종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 지구촌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안전은 타국의 불안전을 바탕으로 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다른 나라가 직면한 위협이 자국에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안전 위협의 직면에 고군분투해서는 안 되고 무력을 미신해서는 더구나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에 기초한 신안보관을 견지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공동으로 건설하고 향유하는 안전 구도를 형성하며 전쟁을 유발하는 근원을 공동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포화에 쫓기는 인민 대중을 공동으로 구출하며 전쟁으로 피해를 입는 여성과 아동을 공동으로 보호함으로써 평화의 햇빛이 온누리를 비춰 사람마다 평안과 화목을 향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세계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적 수준과 기술적 수준이 옛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남북 간의 발전 격차가 여전히 크며 빈곤과 굶주림이 여전히 심각하고 새로운 정보 격차가 형성되고 있으며 세계적 범위에서 아직도 많은 국가의 인민 대중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아 독존, 승자 독식이라는 낡은 논리를 신봉하거나 상호 기만, 1인 위학이라는 진보한 방식을 취한다면 필연적으로 타인의 문을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앞길도 막아놓으며 자기의 발전 토대를 침식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에도 손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도 나도 모두에게 좋은 리념을 견지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광익적이고 균형적이고 상생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데 량완 조건을 마련해주며 세계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수많은 국가의 인민 대중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후진을 공동으로 제거하며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공동으로 마련해줌으로써 발전의 성과가 세계 각국의 혜택을 가져다주고 사람마다 풍족함과 평안을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봉쇄되지 않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세계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만물은 동시에 성장하면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고 도는 동시에 행하여져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문명이 번성하고 인류가 진보하려면 서로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며 개방하고 포용해야 하며 문명 간에 교류하고 서로 배우고 참조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김학송 작사, 문동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재만 씨가 하이디를 보면서 말을 한다. 꽤 먼 곳까지 갔다 왔었나 보구나.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누구지? 그 할아버지는 내게도 물 한 잔 주지 않겠니? 누구에게 갖다 주려는 거니? 하고 물으시길래 내가 제재만 씨에게 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크게 웃으셨어. 하이디가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말했습니다. 그래? 누군지 모르겠는걸? 그 할아버지의 차림새는 어땠니? 클라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 상냥하게 우는 할아버지였어. 굵은 황금 시계줄에 커다란 붉은 돌이 박힌 물건을 늘어뜨리고 계셨어. 그리고 지팡이 윗부분에는 말의 머리 같은 것이 달려있었어. 우리 집 의사 선생님이야.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제재만 씨는 유쾌한 듯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난 사업 때문에 다시 파리로 가야 했습니다. 클라라는 아버지가 떠난다는 사실에 잔뜩 실망을 했지만 할머니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제재만 씨가 떠난 뒤 홀슈타인에 살고 있는 할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는 몇 시에 도착하니까 역으로 마차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무척 기뻐하며 하이디에게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이디도 덩달아 할머니라고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텐마이어는 인상을 찡그리며 하이디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로텐마이어는 언제나 하이디를 못마땅했기 때문에 하이디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잘 시간이 되자 로텐마이어는 하이디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델하이드, 넌 절대로 할머니라고 불러선 안 돼. 큰마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큰마님. 알았지? 하이디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지만 나무라는 표정으로 무섭게 다그치는 로텐마이어의 얼굴을 보고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클라라의 할머니. 제재만 씨네 집은 할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매우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토이네트는 머리 장식을 새 것으로 바꿨고 제바스티안은 발받침을 여기저기 갖다 놓아 할머니가 어느 의자에 앉더라도 편안하게 다리를 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혹시 잘못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방저방 둘러보고 다녔습니다. 드디어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모두 마중을 나갔지만 하이디는 로텐마이어로부터 자기 방에 있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디는 혼자서 할머니를 부르는 말을 되풀이해서 연습했습니다. 큰마님, 큰마님, 큰마님.

한참 후 터미네이터가 하이디를 부르러 왔습니다. 하이디는 공부방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너라. 이리 와서 얼굴을 자세히 보여주겠니? 하이디는 맑은 소리로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마님. 어머, 알프스에서는 그렇게 부르니?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산에서는 이런 말을 아무도 쓰지 않아요. 하이디는 제법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렇단다. 아이들 방에서 난 할머니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부르렴. 그건 쉽게 외울 수 있지. 네, 클라라하고 이야기할 때 이미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 착한 아이로구나. 할머니는 기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가슴 따뜻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이디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하얗게 센 머리를 레이스로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스에서 늘어진 폭넓은 리본드 가닥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주위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장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조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네 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모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수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然接受这一切，老人他默默牵着线，和我一起哽咽。

0: 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总感到失望，对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

0: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青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见你身影，你对着我叮咛，要注意自己的心情。雨轻轻，我听见你

0: 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央人民广播电台，现在是新闻和报纸摘要节目时间。各位听众，早上好，今天是9月1号，星期二，农历7月20，北京晴，29度。

0: 两国元首检阅仪仗队。习近平行至仪仗队中央，用吉尔吉斯语向仪仗队员问好。
1: 萨拉姆。
0: 仪仗队员回答：前进，前进。

习近平同吉方陪同人员握手，扎帕罗夫同中方陪同人员握手。习近平同扎帕罗夫

天哪，时隔多年，旧情人如今陪在谁的身边？离合悲欢，几分遗憾，弹指间写起